0: 分享给大家。
1: 그럼먼저6월협회활동을살펴보겠습니다。
2: 在正式进入今天的话题之前，我们先介绍一下韩中友好同行协会6月份的重要活动。6月份，在全北国际合作振兴院的支持下，协会与幼师大学孔子学院、全北中国留学生学者联合会共同举办了第二届中国文化节。
1: 지난6월한중우호동행협회는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지원으로우석대학교공자아카데미전북중국유학생학자연합회와함께제2회중국문화제를개최했습니다。
0: 活动现场有舞龙、舞狮、中国传统歌曲和舞蹈表演，也有香囊制作、祝福卡书写、中文知识竞答等体验活动。当天约有300名韩国居民、外国居民、留学生和多文化家庭共同参与，气氛非常热烈。
1: 저도현장에서함께했는데정말인상깊었습니다。한국인주민、외국인주민、유학생、그리고다문화가정이자연스럽게어울리는모습이따뜻했는데요。문화는언어와국경을넘어사람과사람을이어주는힘이있다는것을다시느꼈습니다。그리고국립민속국악원에서6월5일에있었던국악의날기념한중전통공연예술교류공연인동행도개최했었는데요。한국과중국의전통예술이한무대에서서로만나서로의문화를이해할수있었습니다。또6월9일에는저희협회가전북대학교라이즈사업단과함께중국장수성의곤극예술가들을초청하여전북대학교에서곤곡문화강좌를진행했습니다。이활동이한중주민들을문화로이어주었다면오늘의이야기는조금더가까운곳바로유학생들의일상으로들어가보겠습니다。
0: 是的，文化交流不是单方面介绍，而是互相听、互相看、互相理解的过程中自然形成的。我们也希望协会继续通过地区活动和文化交流，推动韩中两国居民之间更深、更温暖的理解。
1: 맞습니다。무대위의문화교류도중요하지만버스를타고밥을먹고수업을듣는하루하루속에도진짜교류가숨어있죠。다양한활동과한중교류가많은데두분은그중에서도한국전주에서많이지냈잖아요。그래서어떤계기로한국에오게됐고또왜전주에서머물게되었는지궁금한데요。한번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2: 那我来韩国呢，主要是因为学校和全北大学有合作项目。我以前呢就对韩国的文化很感兴趣，但真正来到这里之后才发现，电视剧里的韩国和真实的韩国还是不一样。泉州呢给我的第一印象是节奏不快，很安静，很适合学习。
0: 我和雨林一样，我选择来到泉州的目的也是因为交换项目。和首尔那样的大城市相比，泉州没有那么拥挤，生活成本也相对更低一些。对留学生来说，这种城市反而更容易慢慢适应。
1: 그리고두분의고향도서로다르시잖아요。위령씨는사천，가영씨는장수출신이라고들었습니다。고향과전주를비교하면어떤차이가가장먼저느껴지나요？
2: 我的家乡四川呢比较潮湿，饮食呢也以麻辣为主。相对来说，泉州的夏天比较热，空气呢也更加清爽一点。饮食方面呢，有泉州的拌饭、豆芽汤饭都很出名。辣味呢和四川的麻辣不一样，更加温和，也更加的清爽。
0: 我的家乡江苏是水乡，苏州、扬州、南京这些城市都有很厚重的传统文化气息。泉州韩屋村旁边还有一条苏州街，你们应该都去过吧？听说是泉州和苏州结为姊妹城市的见证，所以每次去客舍逛街都会让我觉得很亲切，因为这里保留着传统建筑和慢生活的气质。不过泉州饮食比江苏要更辣一些，但吃着觉得越来越有魅力了。
1: 흥미롭네요。사천의매운맛과장수의물길이이어진풍경 그리고 전주의 음식과 한옥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산둥에 있을 때 느꼈는데 산둥 음식은 조금 짠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음식 주문이 쉽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혹시 두 분은 전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낯설게 느껴졌던 점은 뭐였나요?
0: 刚来的时候呢，我最不习惯的就是语言环境。虽然学过一点韩语，但是真正生活的时候啊，才发现课堂上的韩语和生活中的韩语不一样。比如房东、司机、便利店的店员说话语速都很快，我一开始经常听不懂。我最不习惯的应该是生活节奏。泉州不像大城市那样喧嚣。
3: 但也不是完全的慢，公交车很快，学校的节奏也很紧张。刚来的时候，每天都觉得自己在重新学习生活。저도
1: 중국에 막 도착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가영 씨가 말한 생활을 다시 배운다는 표현이 참 공감이 가네요. 유학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밥 먹는 법, 길 찾는 법. 사람에게 물어보는 법까지 다시 익히는 과정이죠.
2: 是的，比如我一开始连“请问这里刷卡，这个可以打包吗？我要在哪里下车”这种话，我都必须提前在手机里查好。这虽然还是有些紧张，但是比刚来的时候好多了。
0: 我觉得泉州很好的一点是人和人之间没有那么冷漠。问路的时候，很多人都会慢慢解释，有时候还会带我们走一小段路。这样的经历就会让留学生觉得自己是不孤单的。
1: 낯선 도시가 익숙한 도시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작은 도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我刚去青岛的时候也是非常陌生的，虽然会说一点汉语，但是在实际的生活中还有很多不足的地方。
0: 所以每到一个新的地方都是一个新的开始，我们也会学到更多的东西。是的，你说的太对了。比如我在泉州生活的这段时间里，虽然觉得整体节奏比国内的时候慢一些，让人觉得很安逸，但是每次坐公交车的时候，我都想问问司机师傅，为什么公交车可以开得这么快呀？ 每次坐公交车，我都觉得我免费啊，也不是免费，是付费体验了过山车项目。我总跟朋友调侃，坐韩国的公交，如果没有练就扎马步的功夫，估计在起步的那一瞬间，真的很容易因为站不稳而碰到别人。
1: 전주 버스가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의 첫 번째 체력 시험이 되는군요. 사실 한국 사람인 제가 느끼기에도 전주의 버스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정말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버스에 타면 먼저 손잡이부터 잡는 것. 이것이 한국 생활의 첫 번째 생존 기술입니다.
2: 其实中国的有些城市啊，公交车也很快，但韩国公交车啊，让我印象最深刻的还是按铃。 因为中国可能坐公交车的人比较多，所以司机呢在每个公交站呢都会停一下。可是，在韩国，如果你不按铃，他就不会停车。所以我真的要提醒一下刚来韩国的同学们，一定要注意，在要下车之前先按铃。我第一次坐过站的时候，真的也是非常的尴尬，因为不认识路。 所以我就一直开着手机的导航，导航显示快到了，我就做好了下车准备，但是我不知道提前要按下车的铃声，所以我就没有按。结果公交车就没有停，直接开过去了。然后我才知道，它的公交车如果你在半个小时之内换乘，它是不需要另外收费的。但是假如你坐同一班车再坐回来，还是要收钱的。然后我就因为不舍得。 花那一份钱，我就只能走到了目的地。所以从那之后，我就学会了看导航的那个小蓝点，提前一站就要做好准备。快到目的地的时候，立马去按铃声，这样司机才会停车。
1: 맞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모든 정류장에서 기사님이 버스를 세워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나 다른 작은 도시들은 벨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지면 미리 하차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규칙이지만 모르면 당황하기 쉽거든요. 한국에서 버스를 탈 때는 교통카드, 하차벨, 손잡이, 실시간 지도 확인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훨씬 편합니다. 혹시 버스 외에도 KTX나 고속버스를 타면서 느낀 차이가 있었나요?
2: 当然有啊。我在坐 KTX的时候就深刻感受到的这一点。韩国的 KTX呢不像中国的高铁要严格的安检，只要凭票你就可以上车了。所以这样的速度真的是体现了韩国的效率。有一次，我从首尔坐大巴要回泉州，但是我上错车了。天哪，只有2分钟就发车了。哎呀，我赶紧下车，然后呢找到了正确的车。 如果我在中国的话，要重新安检，时间肯定来不及。所以这一点，我觉得还是很安逸的。
1: 맞아요. 이 부분은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엄격한 짐검사가 조금은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마셔보라고도 해서 더욱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많은 교통시설에서 안전검사를 강조하고 한국은 비교적 빠른 이동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0: 我觉得韩国交通最大的优点就是准时。 KTX, 公交, 还有长途大巴基本都很看重发车的时间。所以我觉得我们留学生刚过来千万不要觉得时间差不多就可以。
2: 在这里我一定要提醒大家，一定一定要提前哦。韩国的公共交通是绝对不会等乘客的。是的，是的。所以刚来韩国的朋友，或者说即将要来韩国的朋友啊，如果不知道从哪里买票的话呢，我现在分享一些我常用的 APP 给大家。比如呢，有 T-Morning Go，你在这里呢可以专门查大巴票，还有中国的微信小程序里呀。 也可以直接买韩国的 KTX 高铁票，而且你在刚来韩国的时候，如果还没有韩国的银行卡，就没办法付款的时候呢，可以请学校的老师呀或者同学呀帮你购买，这些呢都是可以的。
1: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교통이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버스 노선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출발 시간도 꼼꼼히 알아둬야 해서 복잡하더라고요. 사전에 교통앱을 미리 설치해두고 목적지랑 터미널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언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실제로 그 부분은 어떠셨나요?
0: 한국大部分的交通这个公交车主要是韩文和英文的报站。刚来的时候如果没有听清楚就很容易坐过站。 尤其是地名发音和地图上的字不一样时，会更加紧张。我有一个小经验，就是如果迷路了，千万不要害怕问路，可以先说 죄송합니다, 여기 어떻게 가요? 韩国人大多数都会帮忙的，听不懂的时候还可以把目的地给对方看。예은,你在中国的时候也经常会问路吗?
1: 저도 칭다오에 있을 때 초반에는 정말 지리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자주 물어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물론 어플을 보기도 했지만 헷갈리는 길들은 꼭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모두 친절히 알려줬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학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출입문도 여러 개라서 학교 안에서도 헤맸었는데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잘 알려주어 적응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주소 정보는 핸드폰에 무조건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 是的，是的。所以大家经常啊要在手机里保存好学校呀、宿舍呀，或者是常去的超市啊这些地方的韩文的地址。这样你在打车呀，尤其是点外卖的时候啊，就特别方便。
1: 맞아요. 버스를 탈 때에는 저 어디 어디 가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될까요? 처럼 필요한 표현을 미리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길을 찾는 건 단순히 목적지를 아는 걸 넘어서 안전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죠. 특히 밤늦게라면 잘 모르는 길을 혼자 오래 걷는 것보다 밝은 길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교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이 떠오르는데요. 두 분이 여행을 정말 자주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위령 씨는 제주도에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부럽네요.
2: 是的。因为中国啊有句话叫 读万卷书不如行万里路，所以在韩国这段时间，我就特别想到处走走，而且也可以学习到一些课本上学习不到的东西。而且我来自四川嘛，是不靠海的，所以我第一站就直接去了济州岛，我就想看看大海到底什么样。而且呢，我也没坐过船，所以呢，我去济州岛呢是从木浦坐船去的。我第一次坐船，我都以为我会晕船，结果根本没有。我就一直站在甲板上看海，吹风。哎呀，真的是现在想起来都想再坐一次。到了济州岛之后呢，我还去了牛岛。
1: 우도는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기 많은 섬이거든요. 바다가 정말 예쁘게 펼쳐져 있고, 섬 전체를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에도 딱 좋죠. 저도 어릴 때 가봤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2: 是的，不仅时间过得快，而且交通呢，也比我想象中的要方便很多。 本来我以为像牛岛这样离济州岛又远的小岛，应该交通会很不方便，但是没想到那里有环形公交车。嗯，就是你在每个站点啊，可以上车，到下一个站点呢下车，是一个循环的巴士。所以这点我觉得韩国的旅游服务真的要为他点个赞。我平时都不太敢去陌生的地方旅行呢。
0: 主要是担心交通不方便。听你这么一说，我放假了之后一定要去牛岛、义山，还有其他地方看看呢。
1: 길이 걱정된다면 전북에는 익산이나 군산, 남원처럼 당일로 다녀오기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전주 생활에 조금 익숙해진 뒤에는 천천히 근처 도시들을 둘러보는 것도 전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남원 춘향제 같은 지역 축제를 찾아보고 즐기는 것도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2: 是的，我呢先从泉州开始，然后呢一点一点一点的扩大我的范围，因为我很喜欢韩国啊一些景点的安静，所以呢我还去了辰山日出峰、丽水的梧桐岛，这种呢地方呢都很安静，而且自然风光特别美。他们啊那些卖零食的商贩呢。 都会在景区的外面，所以当你进入景区的时候啊，是完全属于景区的景色的，这一点让我印象很深刻。
1: 한국에는 조용하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가 참 많아요. 방금 위령 씨가 말한 오동도는 저의 고향인 여수의 여행지인데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 저도 종종 방문하곤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산책로나 전망대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히 풍경을 즐기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중국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기념품 가게도 정말 많아서 한국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던데요.
0: 중국의 景区有的地方非常热闹，吃的、纪念品、表演都很多，给人一种热气腾腾的感觉。
2: 韩国有些景点感觉就像要让人放慢脚步，去慢慢的欣赏这里的风景，两种感觉我觉得都很有意思。嗯，是的。但如果我说向韩国朋友们推荐去中国什么地方旅行呢？我想首先我就要推荐我的家乡四川省。嗯，因为那里不仅有自然风光，像九寨沟呀、都江堰呀。 你可以欣赏山水的景色，还有像成都啊，欣赏川剧啊这种历史人文气息厚重的地方，而且还有美食哦，像火锅呀，这种啊就适合朋友一起吃，特别有氛围感。
0: 雨林忘了韩国同学最喜欢的东西——大熊猫。哦，是的。如果是我的话，我肯定也要推荐我的家乡。 就是江苏，大家都知道苏州的园林，还有扬州的美食，南京的历史都很由特色。尤其是苏州和泉州有友好交流的历史，从泉州聊到江苏，会让人觉得两座城市并不远。在泉州待久了，我就总想去客舍的苏州街逛一逛，总觉得像回到了家一样。嗯，
1: 사천과 장수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전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중국의 여러 도시로 이어지는 걸 보니 참 신기한데요. 이런 흐름이 바로 한중 동행 라디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위령 씨, 혹시 제주도에 다녀오셨다면 귤커피도 드셔보셨나요? 현지 특산품으로 만든 음료라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2: 哎呀，橘子咖啡呢很有名，可是我没喝到，有点遗憾。但是我在牛岛啊上面发现了一个更漂亮的咖啡厅。其实我在想，牛岛本来是一个很偏远的小岛，但是那上面居然也有一个漂亮的咖啡厅，就是可以感受到韩国的咖啡文化真的是很普及啊。
1: 맞아요한국에서는길을 잃어도 카페는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카페가 정말 많죠. 물론 이런 말이 공식적인 속담은 아니고 제가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 본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일상 속의 공간이기도 하죠.
0: 说起韩国的咖啡，我印象最深刻的倒是我每天下午上学的时候经过教学楼，都是一股浓浓的咖啡味。不过说起来咖啡厅，虽然我本人是咖啡因过敏，不太喝咖啡，但是我还是佩服于韩国咖啡厅的空间设计。全北大学的德金湖旁边就有一家传统的咖啡店，窗外能够看到湖，我觉得是十分适合学习和休息的。
2: 而且我觉得韩国咖啡厅啊厉害的地方，不仅是咖啡好喝，而且它在不同地理位置上都装修不同的风格。像可盈刚才说的德金湖上面的咖啡厅，它就是传统的韩屋构造，特别有韩式传统建筑的风格。我们去年就说要在下雪的时候一起去喝一杯咖啡呢。是的。
1: 맞아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제 생각에 카페가 작은 공부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정말 생각보다 카페가 너무 많아서 카페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한국 생활 적응의 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다만 카페마다 규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1메뉴, 조용한 통화, 자리 정리 같은 기본 에티켓도 함께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예은,你去中国交换留学的时候,你也经常去咖啡店学习吗?
1: 학교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카페가 하나 있긴 했는데 저는 주로 테이크아웃을 했었고요. 근데 듣기로는 최근에 중국 자체 브랜드 카페도 많아졌고 민난 커피처럼 지역 특색을 가진 커피도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 云南 카페나 한 독특한 데方 就在于 云南 这个地方啊, 它气候温和, 特别适合种咖啡, 所以很多的年轻人啊, 越来越关注云南的咖啡品牌。
0: 对啊，我觉得韩国的咖啡厅更注重的是空间和氛围，但是中国现在的咖啡市场也变化得很快的，外卖、移动支付、品牌活动都很活跃，两边都很有特点。
1: 맞아요, 정말 그렇죠. 커피 한잔 속에는 도시의 일상, 젊은이들의 문화,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 한 잔 덕분에 우리는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소소한 행복도 찾을 수 있겠죠?
2: 其实啊,对我们留学生来说呢,喝咖啡呢,不仅是让自己心安,也可以缓解我们的学习压力。尤其是你是初次来到泉州,当周边没有熟悉的人的时候,你好像只有对着咖啡说话。如果找一个安静的咖啡厅坐一会儿,
1: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학습이 아니었나요?
0: 是的,被你说对了。因为我们来韩国交换的时间是有限的,但是让我们觉得更快的是,韩国的一学期居然只有15周。雨林应该记得,在我们交换之前的学校是要上18周的课。 再考试2周的,整整20周,但是在韩国我就觉得期中考试结束了没有多久,怎么就要期末考试了?我和野恩才认识了没有多久,怎么一学期就要结束了呢?马上就要准备期末考试了,时间过得真的太快了。嗯,是的,我也有这种感觉。中国的学期呢,确实会更长,但是不变的是呢,都要面对期末考试的压力。
2: 说到期末考试呀,韩国呀,一到期末周,图书馆呀,咖啡厅呀,全都是人。你要是去完了, 根本就找不到位置，所以学习的空间啊，一定要找自己适合的。
1: 한국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과제와 발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질 때가 많죠. 유학생이라면 특히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모든 걸 해내야 하니까 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그 시험 자체도 물론 어려웠지만 평소 수업 시간에 쓰이는 전문 용어들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두 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0: 我也觉得最难的是专业词汇。本来就不太懂韩语，好不容易努力了一学期，把日常的词汇听懂了，但又不代表课堂上的韩语能够听懂。对，教授讲课的时候会有很多专业词，课件上还有很多汉字词、外来词、缩写，一开始真的很吃力。
2: 所以说呢，即将啊要来韩国的留学生们一定要做好一个学习方法，提前预习。在韩国呢，教授们会把上课的讲义、课件呢都提前的发在网站上，一定要提前去下载。下节课的内容呢，在之前就做好笔记预习，把不会的单词呀、当堂课的知识点呀提前查出来。上课呢。 再不懂的，下课问教授，绝对能够解决很多。
1: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은데요. 유학생에게 예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미리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외국어로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PPT 예습이 우산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도 들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든든하죠. 그럼 혹시 수업 중에 질문하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어로 질문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 아야, 当然了，作为学生啊，最害怕的我觉得就是提问题了。我一开始啊，真的特别怕提问题，因为韩语不好嘛，又没有学多少，怕又自己的问题太简单了，老师觉得你不应该问这种问题怎么办？所以真的特别的紧张。但是后来一想， 你一个问题不问，两个问题不问，你越来越多问题的积累，只会让你越来越不懂这门课。所以后来呢，我就先把要问的问题呢，用手机翻译器写好。下课呢，直接问教授，而且我发现教授们都很亲切，哪怕是你觉得很简单的问题，他们都会很热情的为你解答。是啊，我也觉得提出问题的勇气真的很重要。
0: 韩国的教授，我觉得我遇到的一般都很理解外国的学生的，他们大部分时候都会慢慢的解释，甚至在我们日常见到的外国韩国的教授当中，他们有些居然为了应对中国学生提出的问题而学习了一些中文。我觉得只要态度很真诚，那不用说的特别完美，都教授都会帮助我们解决问题的。对。
1: 이 문제는 정말 유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통해 알게 된 문법이나 단어는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더 자주 질문하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되기도 하네요.
0: 不过刚开始的时候真的太不容易了，因为大家都很忙，我们的韩语又不够自然，但是一起做小组作业，一起吃饭之后，大家就会慢慢的熟悉起来了，就像我们两个人和野恩一样。对，最重要的不是总要等着别人来找你，而是自己主动的去寻找别人。那我还想补充一句呢，不仅呢要勇敢的去问，
2: 而且呢，可以从小的问题开始问起，比如说，你课前问一句 오늘 과제 있어요? 考试前呢，你可以问一句 어디까지 공부해요? 就这样简单的对话就可以拉近和同学、老师之间的距离。정말
1: 공감이 가는데요. 유학생활에서 언어는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친구를 통해 공부에도 더 힘이 나곤 하죠. 이런 작은 대화가 쌓이면 좋은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2: 是的，我觉得这和我们住在外面有很大的关系。

0: 是的，我们都是自己出去找的 one room。虽然碰到了很多钉子，不过还是想提醒大家，每个人的需求是不一样的，中间转手也可能会有信息不对称，所以不要盲目的相信别人，最好要自己去确认一下。
1: 특히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뿐 아니라 계약 기간과 집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더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게 좋을 텐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0: 我觉得主要就是两种方法。第一种就是像我一样，自己在学校附近扫街，看到楼门口贴的那种招租广告，就直接联系房东，给他发短信或者是加他的 KakaoTalk。这样子的话，没有中介费，但是也有缺点，就是要自己花时间去寻找。还要自己去判断房子好不好。第二种方法就是雨林的方法了。雨林当时是找了正规的房地产中介，
1: 是的。
0: 虽然要付一些中介费，但是中介会根据你的需求，比如说朝南呀、采光好呀、隔音好呀、靠近公交站等等，带你看很多房子。对于韩语不太熟的留学生来说，正规的中介可以帮你解释合同，这一点真的非常重要。
2: 对，
1: 맞아요. 근데 정말 한국 학생도 스스로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혼자 집을 구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죠. 특히 보증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은 보기엔 예쁠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집 벽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땐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是的，是的。
3: 哎，对了，我听说呢，在韩国租房子呢，要1年才能够租给你，至少1年。那如果有的交换生只是来半学期，甚至几个月，那他也想租房子的话，是不是会很难呢？
0: 是的，当时我去租房的时候，我给很多房东发消息，他们都跟我说不可以，你的租期实在是太短了，必须要1年起租。但是也不是完全没有嘛，你看我们两个人不就找到了半年租的房子？可以多问几家中介，诚恳地说明自己是交换生，只住半年，不要因为怕麻烦就随便签约，也不要只看照片就决定。还有就是入住的第一天一定要拍照。拍视频留证，墙纸的污渍、地板的划痕、卫生间漏水、窗户是否完好、家电能不能正常使用，都要拍下来发给房东保存。那万一你退房的时候，他说："哎，我之前没有呀，我的房子好好的租给你，你怎么就弄成这样子了？"那就有口难言了。
3: 看来可英真的很有经验。那我要追问你了，水电煤气这方面有没有什么小提示呢？
0: 当然了，入住当天的时候要拍下来水表、电表、煤气表的度数，因为韩国的账单有时候会晚一个月才来，如果没有记录，那可能就会不小心承担了前一个租客的账单了。还有钥匙或者电子门锁的密码也要确认清楚，网络是否开通，是否要你自己付网费，也要提前问清楚。
1: 그렇군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한국인으로서 특히 처음 자취하는 유학생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말로 들은 것보다 계약서와 기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0: 还有一点真的要谨记，搬家之后绝对不能掉以轻心，就是要尽快带着你的租房合同和外国人登陆证去办理地址变更的手续。具体材料可以向出入境事务所和行政福利中心确认，不要等到忘记了才想起来，超时了是会需要提交罚款的。
1: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행정 절차예요. 유학생이 외국인 등록을 한뒤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자취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입학하자마자 신분 등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3: 是的，

0: 这不仅关系到我们实际信息的确认，还关系到切身的利益。如果没有及时上报，后期呢，如果出现延期罚款，这样不利于自己的结果。另外呢，我还听说韩国房东是很看重地板的，进门要把外面的鞋子脱掉，或者换成室内的拖鞋。
1: 没错，韩国的温度我们很多都是木地板或者是塑胶地板，外面的鞋子上可能会沾到我们不太注意到的小沙粒，容易划伤地板。退房时如果有严重的划痕，房东可能会索要赔偿。所以建议大家入住之后最好准备一双室内的软底拖鞋，或者是把地板经常打扫干净，就可以不用穿鞋了。
2: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중국에서도 쓰레기 처리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지만 한국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따로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지역이나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입주하실 때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是的，我觉得韩国的垃圾分类真的很严格，稍不一不注意就会被警告，而且扔垃圾的地方居然还有监控，
0: 对。
1: 所以在扔垃圾的时候一定要注意。对了，如果在外面住的同学还要注意煤气安全的问题，长期不在家的话一定要关好燃气阀。如果闻到奇怪的气味，不要开灯，不要点火。一定要先通风，然后再联系房东或者是相关的机构。
2: 맞아요. 집 문제는 정말 생활의 기본이죠. 안전한 집을 구하고 계약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유학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죠.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혹시 자취를 하시면서 중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0: 当然了，如果有时间的话，我会自己做一点简单的中国菜，但是大部分时间还是去外面的餐馆或者是食堂去吃的。因为刚来韩国的时候嘛，觉得自己做饭好像做不好，而且在外面吃饭的时候呢，我刚开始对于外部食物不能携带这个规定有点疑惑。就比如说，你已经点了一杯咖啡，但是你想去另一个店的时候，他会说不可以携带哦，所以如果你在进咖啡厅之前携带了其他的饮品，一定要问一问可不可以带进去，这样不仅是尊重店家，也是尊重其他的客人。
1: 其实在中国也有类似的情况。但是不同的城市、不同的地区差异都是很大的。有的店就很自由，有的店规则就很明确。重要的是不要先入为主。看到提示呢，就要遵守，不确定的时候就要多问一句。
2: 맞아요. 문화 차이는 누구의 말이 옳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약속을 서로 이해하고 지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외부 음료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혹시 1인 1메뉴인가요?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0: 刚才言说的两个句子真的很实用。留学生呢，不怕规则多，就怕不知道怎么问。像这种简单的话语，经常反复记一记，就可以避免很多的尴尬。
1: 是的，是的，已经学到了，下次一定会用上。
2: 각 나라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중국과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1: 我刚来的时候就发现韩国人在排队这方面真的非常的自然，就算人不多也会按照顺序来。还有在电梯里、公交车里，说话的声音一般都不会太大。
0: 那我还想补充一点，在宿舍呢，或者是 one room 里面，也要注意你的噪音。比如说你晚上洗衣服的时候、拖凳子的时候，或者打电话太大声，这样都会影响到别人的。
2: 맞아요. 원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생활 소음이 금방 퍼질 때가 많죠. 그래서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거나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악 소리를 키우는 건좀더 조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들까지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럼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3: 이산저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너른들 만자천호

0: 有。
1: 好的，欢迎大家再次回到韩中同行广播泉州生活碎碎念。听众朋友们，有没有觉得刚才的音乐很有特色呢？那妍，你作为韩国人，你一听就应该知道是什么吧？
2: 当然，因为我是韩国人呀。조금전에들으신음악은한국을대표하는전통음악판소리예요판소리는소리꾼한사람이북장단에맞춰노래뿐만아니라말과몸짓까지곁들여긴이야기를풀어내는공연예술이죠
1: 我第一次听盘索里呢是在泉州的韩屋村。当时呢我走在小巷子里突然听到很特别的歌声。我还以为是有人在现场唱歌呢。结果走近一看是广播在放盘索里。虽然这不是现场演出但是一听声音就让人觉得这里就是泉州。可能城市的声音有时候比照片更能让人记住一个地方。
2: 너무좋은표현인것같은데요한옥마을에서판소리를들려주면전주를찾는분들께전통문화를아주자연스럽게소개할수있죠전통문화라는게꼭박물관에만있는게아니거든요거리에서들리는소리마을의정취그리고사람들의추억속에도살아숨쉬고있죠특히판소리는춘향가심청가흥보가처럼이야기를담은작품들이많은데요노래뿐만아니라말몸짓초임새까지어우러져서진짜종합예술이라고할수있습니다
3: 是的，是的。其实，在中国也有很多地方有着自己独特的唱腔，比如说，还是我的家乡江苏，它就有昆曲，唱腔就很细腻，动作也很优雅。昆曲的节奏和美感和潘索里是完全不一样的，但是他们都在用声音和身体去传达一个故事。
1: 是的，每一个地方的戏曲呢，都有属于当地文化的命门。比如说像四川的川剧，有一名著名的川剧啊，叫《望娘滩》。这个川剧呢，就是取自于都江堰《望娘滩传说》这个故事。所以可以说，传统戏曲里面是地方人的性格和他们的生活经验。
2: 맞아요지난6월9일전북대학교에서곤공문화강좌가열렸는데요이강좌가어느때보다의미있었던이유가바로여기에있죠한국분들은중국의전통예술곤곡공연을직접접할수있었고중국에서온유학생들은또우리판소리까지함께들으면서서로의문화를좀더가까이느낄수있는시간이었어요그리고전주랑중국수조사실이두도시는예전부터계속교류가이어져왔는데요그래서전주에서장수나수저우얘기가자연스럽게나오는것도그냥우연이아니라고할수있죠이렇게전통과일상이어우러진공간들이정말많잖아요만약중국에서온유학생이이런곳을본다면어떤기분일까요
3: 是的因为还是那句话我就来自江苏所以呢在泉州听到江苏昆曲的时候我就会觉得我的家乡文化也被看见了。留学生活不只是我在适应韩国我也在韩国更了解自己的故乡。
1: 是的我也觉得泉州呢是一个很有层次的城市。白天呢你可以去韩屋村看一看传统的建筑。那晚上呢可以去南部市场体验年轻人的生活。所以可以说泉州呢是一个兼具历史、旅游、普通三种的生活。
3: 我就很喜欢客舍一带。那里不像韩屋村那样适合观光，但是它更像是年轻人更会日常会去的地方。咖啡厅、餐厅、小店都有很多，也能看到这个城市最真实的一面。
2: 맞아요유학생에게는유명관광지만큼이나일상공간이중요하죠자주가는길자주먹는식당자주앉는카페가쌓이면그도시가조금씩내도시가됩니다
1: 所以如果以后有朋友来泉州我会推荐他们不要只去韩屋村拍照也可以去南部市场吃吃东西呀去德金湖散散步呀去学校附近的咖啡厅坐一坐这样才能体验到真实的泉州
3: 那我也会推荐朋友们去中国旅行的时候不要只去北京呀上海呀这些很有名的地方也可以去四川江苏云南这样的地方因为中国每个不同的地区都有不同的声音味道还有生活方式都可以去体验一下
2: 맞아요. 각 지역마다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바로 지역에서 시작되는 국제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학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환전과 금융 안전이라 이에 대해 꼭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是的，所以再次为大家总结一下，留学生活呢离不开钱，坐车、吃饭、交房租、交水电费都需要钱，所以正因为这样，换钱的问题呢就特别重要了。那很多同学啊，在刚来韩国的时候，没有韩国的银行卡，而且呢又觉得韩国的银行汇率呢不划算，所以啊就会被网上高汇率换钱的广告所吸引。
3: 是啊，所以在这里我们就想很认真的提醒大家，千万不要相信所谓的微信群、二手群、留学生群里面那种私人换钱的广告。对方可能会说高汇率、秒到账，还有熟人担保，但这些都存在着极大的风险。
2: 맞아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환전은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간 온라인 환전은 사기 피해, 계좌 동결, 범죄 자금 연루 의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하죠.
1: 那风险呢？我想主要有两个。那第一个呢，你把人民币转给对方以后，对方可能就直接消失了，你的钱就没有了。那第二种呢，对方转给你的韩元可能是来路不明的，如果涉及到电信诈骗呀、非法集资呀，那你的韩国银行卡就可能会被冻结。这个还不算最严重的，有可能你还会被去警察带去问话呢。
3: 是啊，我觉得这种事情真的是我们不做留学生永远都不会体会到的。所以说啊，千万不要为了多一点点汇率就去冒险，宁愿去银行或者正规的换钱所，虽然麻烦一点，但安全透明，也能留下合法的记录。还有一点就是，换钱所也不都是合法的，唯一一种合法的换钱方式是你给他人民币现金。他给你韩元现金，涉及到转账的，可千万都不要相信，换钱所也不能相信哦。
2: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행, 학교 국제교류처,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所以呢，中国同学在刚来韩国的时候呢，一定要保存好正确的学校、宿舍、车站的地址。我记得有一次，我和可盈就因为搜索到了错误的地址，然后呢，导致和别人的约定失约了。哎呀，所以大家一定要存的是正确的地址。
3: 搬家之后也要尽快的更改自己的地址，千万不要只听朋友的经验，最好一定要向出入境事务所，还有学校的国际交流中心确认，重要的材料一定要拍照保存，合同原件也一定要保管好。
1: 那重要的事情呢，我还想再说一遍，一定不要相信私人线上换钱，不要把银行卡、密码、通账、手机认证码借给别人。遇到可疑情况，一定要向学校、银行或者是警方咨询。
3: 是啊，我们在韩国的每一天都是在陌生和熟悉之间慢慢找到自己的位置。今天聊的交通、学习、租房、文化、安全，看起来都是生活的琐事，但是对刚来韩国的新朋友来说，可能这就是最需要的生活宝典。留
1: 留
3: 学
1: 学，
3: 这条路嘛，我们有辛苦，有迷茫，也有很多小委屈。但这正是这些公交车上的小插曲、旅行中的小惊喜、学习上的压力、租房时的经验，一点一点拼凑成了我们最真实的留学生活。
1: 是的，那希望今天的分享呢，能给在韩国学习的中国同学，或者即将来韩国学习的中国同学们呀，一点帮助。那也希望呢，韩国的听众通过我们的故事呢，更加了解中国留学生在泉州的真实生活。
3: 无论来自哪里，身在何处，希望我们都能在陌生的土地上好好生活，好好学习，好好成长。也希望中韩青年之间有更多理解，更多温暖，更多真正的交流。
2: 낯선 도시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결국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전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한국 청취자분들께는 중국 유학생을 이해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낯선 사회의 질서와 감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내 생활 방식도 차츰 새롭게 다듬어가게 되죠. 처음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차차 길이 보이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겪는 모든 경험들은 시간이 지난 뒤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거예요. 혹시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중우호동행협회가 전해드리는 한중동행 라디오 7월 방송, 유학생이 말하는 전주라이프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谢谢大家的收听，再会。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팀은 원진 밴드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원진,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창작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뮤지션들이 세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락을 기반으로 블루스, 팝, 재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원진 밴드가 2024년에 발표한 앨범 라쿠나 INC. 이 라쿠나 INC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해내지 못한 숙제를 껴안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밀려오는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원진 밴드의 Hold Me 타이틀을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뮤지션 유영훈입니다. 2019년에 Useless Youth Have Freaky Dance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앨범을 내고 이후에 아쉬움을 느껴서 홀로 앨범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명을 짓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붙어 마음을 토닥여주던 야광별은 언제부터 이다지도 선명했는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조용히 혼잣말하다 겨우 파랑이 세상을 조금 지배하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들이라고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의 초록불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원진밴드의 홀미타이트, 유영훈의 초록불면.

자, 두곡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지역 뮤지션은 이덕현입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덕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순창 북중에 진학해서 밴드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꿈을 키워왔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음악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학창 시절의 입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이덕현의 노래 19를 준비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 대금 연주자 이창선입니다. 이창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이창선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금 스타일을 구축한 연주자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이라는 밴드 형태의 음악 활동도 했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르코 프론티어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대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소개드릴 곡은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첫 음반 꿈꾸는 소년의 수록동 수록된 곡으로 전통적인 이 개면조의 슬픈 선율을 사용해서 대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한이서린 표현을 좀 극적으로 나타낸 연주곡입니다. 자, 이 곡은 춤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고 뭐 문화 콘서트 난장 등에서 연주되기도 했었죠.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덕현의 19, 이창선의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죠.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요. 기타리스트 임효섭이 이끄는 밴드 임효섭 밴드입니다. 임효섭은 백제예술대학에서 공부했고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임효섭 밴드의 곡 중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직 서툰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져요. 환호성을 질러 야호! 기타 솔로 너무 좋아요. 눈과 귀와 마음이 뻥 뚫립니다. 라는 호평들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정난운입니다. 우리 지역 뮤지션 밴드 정난운. 2023년에 데뷔했고요. 대한민국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드물게 볼 수 있는 구름, 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우리가 저군이라고 하죠. 근데 정난운은 그보다 더 크게 솟아있어서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정난운을 밴드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밴드의 이름,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경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최근에는 멤버 모두가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밴드 정난운의 곡 중에서는 블루 마운틴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운의 블루 마운틴스.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훈의 블루 마운틴스 두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 퓨전 국악 밴드 차우름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차우름은 2020년에 작곡가 이우빈이 새롭게 모든 연주자를 섭외해서 다시 새롭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22년에 또한번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이자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차오름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오름의 음악 중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 클라리넷이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최산하입니다. 자, 클라리넷 연주자 최산하는 2025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인데요. 지난 202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최산하의 바로크 재해석이라는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재해석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죠. 클라리넷이스트 최산하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재즈 클럽 무대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산하의 연주 중에서 알렉 템플턴의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최산하의 라이브 연주 녹음 실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최산하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입니다.

함께한 두 곡,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최선화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뮤지션은 서기춘입니다. 밴드 크림의 리더로, 또한 밴드 살롱드 보통의 기타리스트로, 또 작곡가, 작사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서기춘. 그는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주의 인디씬을 이끌며 활동을 해온 중견 아티스트입니다. 서기춘은 90년대 민중가요를 통해 음악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밴드 크림 활동을 통해 록과 포크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밴드 춘이 오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밴드 춘이 오빠의 노래 평강공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 밴드 커런트 무드인데요. 커런트 무드는 전주 고사동에서 자라난 청춘들의 노래를 담아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찬란한 젊음이라는 시절에는 사랑과 낭만,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있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날씨, 향기, 분위기를 음악이라는 담벼락에 청춘의 붓으로 연주하고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커런트 무드가 청춘의 붓으로 색을 칠한 노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곡 이어드리죠. 밴드 춘이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요. 왜 힙합이나 랩은 없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래퍼 컬리입니다. 컬리의 본격적인 음악 생활의 첫 싱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곡이 바로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음악을 위한 고민,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에서 생기는 불안들에 맞서기 위해서 꿈을 위한 시각화를 담아낸 곡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갖자라는 야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비주얼라이저를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페탈 예술기획입니다. 페탈 예술기획은 이 모토가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고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는 말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임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보이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멤버 구성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3중주, 4중주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춤과 무대 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오실 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예, 팜플릿에 향수를 묻혀서 그 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제 스스로는 다차원적인 예술 경험이라고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이 공연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 와, 참 적절하다, 의미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페탈 예술 기획의 작품 중 오늘 소개할 곡은 향수입니다. 역시나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영화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 속의 주인공 그르누이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래퍼 컬리의 비주얼라이저, 그리고 페탈 예술기획의 다스 파르퓸 향수라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곡, 12팀을 소개해드리면서 12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진밴드, 예, 그리고 유영훈, 이덕현, 이창선, 대금스타일, 임효섭, 그리고 정나눈, 그리고 차오름, 최사나, 춘희오빠 서기춘, 커런트 무드, 그리고 컬리와 페탈 예술기획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오늘의 뮤지션, 이 아티스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선가 공연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곡은 래퍼 컬리 비주얼라이저, 페탈 예술기획의 향수, 다스 파르퓸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팀들이 없나요? 그런 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뮤지션들, 예술가께서는 아, 저의 음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예, 이런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는 이백희였고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혜
0: 영화대
1: 영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우리의 임무가 또 시작됐습니다.
1: 네.
0: 저 이 미션 임파서블 OST만 들으면 이렇게 심장이 뛸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네. 7월은 시작이 됐습니다.
1: 아.
0: 오늘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1: 네.
0: 네. 그 7월이 주는 느낌이 5월과는 또 다른 6월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
1: 네.
0: 그런데 7월은 뭔가 좀 싱그럽고
1: 그렇죠.
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청포도의 계절.
0: 네,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네. 시작되고 뭐 해수욕장도 다 이제 개장을 했고 뭐
1: 그렇죠.
0: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상어 조심하세요.
0: 예?
1: 상어요. 대형 상어.
0: 동해안 쪽에요?
1: 46마리가 이미.
0: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요?
1: 네네네. 이미 출몰해서 예, 상어 조심하십시오.
0: 아니 그러면.
1: 물이 따뜻하면 서해안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이게 얕은 데까지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해수욕하는 데까지?
1: 대형 상어라고 하면 보통 네. 뭐 250kg에서 300kg이 넘는 상어를 대형 상어라고 하더라고요.
0: 조스예요?
1: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아서 영화대 영화니까.
0: 네.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1: 올해만 이미 46건의 출몰이 보고됐습니다.
0: 본 것만 그거니까 사실 더 많을 네네요. 수 있잖아요.
1: 예. 상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고.
0: 아니, 저는 궁금한 게
1: 하더라고요.
0: 우리가 해수욕 예. 하는 데는 물이 얕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까지 오냔 말이죠.
1: 그러니까 관측이라고 하면
0: 예.
1: 그런 관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근까지
0: 아,
1: 바닷가.
0: 멀리가 아니고
1: 예, 예, 예.
0: 꽤 사람들이 있는 예. 곳까지 예. 헤엄쳐
1: 그래서
0: 오니,
1: 거의 뭐
0: 오니까.
1: 주의하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면.
0: 상어주의보?
1: 네. 예, 예.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0: 아니,
1: 게.
0: 아니, 뭐 태풍주의보.
1: 예. 그 지구 온난화 영향이 좀 커가지고요. 물이 많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0: 예. 그러면 그렇게 오는 거래요?
1: 예, 따뜻한 그 먹거리들.
0: 어.
1: 그 상어의 먹을거리가 되는
0: 물고기
1: 작은 물고기들이.
0: 예, 뭐
1: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서 그 물고기 따라서 대형 상어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0: 근데 물이 얕으면 예. 걔네 헤엄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1: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0: 이분한테 물어보면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1: 가보세요, 그러면.
0: 아, 그, 저기. 이 영화 괜찮은 거니? 네. 김건희 씨.
2: 환영합니다. 이 분위기에 제가 네. 소개될 줄 몰랐는데.
0: 네. 네. 저희 언제든지 훅 들어가잖아요.
2: 아, 저 상어 무서워요. 네. 상어 무서워서.
0: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야. 상어가 그렇게 얕은 물까지 옵니까? 아세요?
2: 아, 그. 야, 뭐. 그, 뭐.
0: 근데 이제.
2: 참.
0: 근데 저는 아니 네. 제가 그렇게 질문했지만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근데 또 동해안의 네. 특성이 한 50m, 100m만 가도 물 깊이가 그
0: 확 떨어져.
1: 깊어지잖아요.
0: 50m가 네. 뭐예요? 아닐 수도 더 빠르게 확 꺼질 수
1: 2m
0: 있어요.
1: 2m 하는데 지금 이지영 씨는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0: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예.
1: 어디 갔지? 분명히 1m만 간 것 같은데.
0: 아, 물고기하고 수다 떨고 있어요. 글쎄 물고기하고 아, 수다. 예, 영화 참. 얘기하고 있죠. 예. 거기서
1: 축하드리고요.
2: 네. 아, 난 처음에 상어 얘기하길래 그냥 네. 이게 그냥 유머 인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네. 상어가
0: 아니 근데 네. 이제 뭐 어쨌든 뭐 야. 해파리도 주의해야 되고
1: 그렇죠
0: 또 해파리. 상어까지 네. 이래서
1: 해파리는 서해안에도 많아서
0: 네 맞아요
1: 많이 잡아서 이렇게
0: 네. 네.
1: 해보셨어요? 아니, 서해안 잡아, 쪽에서?
0: 아니 근데 예.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1: 아~
0: 걔네 막 쏘니까
2: 그렇죠
0: 예, 너무 무서워요
1: 그래서 비닐장갑 끼고 많이들 한 번씩 또 체험 고무장갑 같은
0: 고무장갑,
1: 거 끼고
0: 고무장갑 좀 두꺼운 해가지고. 고무장갑 네. 아니 그나저나 어쨌든 이제 네. 상어는 조심하시고
1: 네.
0: 7월이 됐는데 네. 아이들을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2: 네네네네.
0: 물론 이제 건희쌤의 아이는 아직 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있으니까 해수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네. 어, 그 저희 아이가 5월 생일인데 5월 네. 30일 날 그 서해 바다 갔다 왔어요.
0: 아, 몇 살인지 몇 살이 만 몇 살이에요?
2: 이제 세 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1: 아~
2: 그 물을 좋아하는데
1: 네.
2: 물이 모여 있는 그곳을 처음 본 거죠.
1: 네,
2: 바다를 처음 봤어요.
1: 아, 어마어마한
0: 바다를 네. 처음 봤군요.
2: 아,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우와.
1: 오.
2: 아, 다 진짜, 물이야, 다 물이야.
0: 진짜 그런 표정이었어요?
2: 한치의 두려움 없이 바다를 향해서 막 아~ 뛰어가는데,
0: 어,
2: 그 뭉클하더라고요.
0: 맞아요.
2: 근데 방금 상어 얘기를 들었는데, 어이, 뭉클함과 새로운 마음이
0: 네.
2: 와서 이제,
0: 네. 어쨌든 이제 즐기시되,
2: 산으로 가야겠다.
0: 안전을 또 네. 각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2: 네. 산으로 가야 됩니다.
0: 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네. 7월이 됐는데 우리 건희 쌤은 어떻게 네. 그 1월부터 12월 가운데 좋아하는 네. 달 있으세요?
2: 저 원래 그 봄을 좋아해요. 예. 봄을 좋아하고 특히나 저는 전주의 가을을 좋아해요.
0: 오,
2: 사계절이 다 이쁜 전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을이 유독 이쁘더라고요. 산이.
1: 네.
2: 그런데 7월 7월에 덕진공원에 그
0: 연꽃
2: 피지 않아요?
1: 예, 이미 지금 피기 시작해가지고
0: 장관이죠.
2: 그죠? 네. 그죠? 전주에 좀 자랑인 네. 것 같아서 저는 7월에 전주 되게 좋아합니다.
0: 야. 특히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뭐 그 연꽃 군락지 이런 곳들은 시 중심에 있지 않고 좀 바깥에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전주 덕진공원은 전주시 한복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복판에 그렇게 멋진 공원과
2: 맞아.
0: 멋진 연꽃 군락지가 있다는 거는 접근성도 워낙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네.
2: 나 그래서 단어 정말 모르나 봐요.
0: 네.
2: 지금 바다 얘기하다가 저 문장을 듣다 보니 굴하고 낙지를 얘기한
0: 거예요. 괜찮아요.
1: 침이고요.
0: 굴과 낙지도 좋죠. 네. 그래서 또 그 덕진공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2: 아 맞아요. 네. 좀 자랑스러워요.
0: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뭐 7월에는 그러면 여름 휴가도 좀 생각을 하시나요?
2: 네, 무조건 산으로 가겠습니다.
0: 아, 아니, 아이가 바다 보고 감동받았다잖아요.
2: 네, 산도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겁이 진짜 많으시군요.
2: 네. 제가 무섭네요. 제가 네, 무서워서.
0: 네. 아니, 덩치 큰 분들이 네. 겁은 또 많더라고요.
2: 네, 네.
1: 좀... 그 음악계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0: 네, 뭘 보여?
1: 헤비메탈하고 스레시 메탈 네. 막 꽉 네. 이렇게 네. 하는 친구들이 네. 가장 착하다.
0: 아, 놀이기구 못하고.
1: 네.
0: 그죠? 막 놀이기구 못하고.
1: 무대에서 내려오면 안녕하십니까?
0: 아, 진짜요?
1: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2: 근데 연기, 이게... 연기 쪽에도 그래요. 네. 착한
0: 아,
2: 사람이 악역을 제일 잘한다.
0: 그러니까 배우들도 보면 아. 진짜, 어우, 저 사람 진짜 꿈에 나타날까 보고 두려워 이런
2: 맞아, 맞아,
0: 악역 네. 연기자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대요.
1: 정말요.
2: 네. 맞아요.
0: 네.
1: 무대에서는 막 쇠사슬 몸에 막 치렁치렁 한 사람
2: 맞아,
1: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0: 그래서 네. 얼굴 보고 속으면 안 된다.
1: 유후.
0: 네. 저한테 속지 마세요.
1: 아.
0: 자 오늘
1: 예.
0: 이 영화 괜찮은 건희의 주인공 김건희 씨와 함께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를 한바탕 풀어갈 건데요. 오늘 주제 네. 뭘로 가져오셨어요?
2: 오늘의 주제는 아, 또 초여름이 예, 이렇게 왔는데 저는 여름의 하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또 네. 별이 생각나서 오늘의 별 이야기로 네. 이렇게
0: 그러니까 별에 이제. 관련된 영화 이야기
2: 네, 그렇습니다.
0: 매력 있습니다. 우리 그 생각 못했는데
1: 최근에 어떤 뭐 별 보실 기회가 좀 있으셨을까요?
2: 그 예. 슈퍼 갔다 오다가
1: 너무 좋다.
2: 아니, 저는 그런 순간 되게 좋아요. 아니, 골목길에서
0: 진짜,
2: 보는
0: 진짜 하늘. 그냥
1: 생활 속에서
0: 그냥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막 별이 총총해 뭐 이럴 때 진짜 산책하다 이렇게 봤는데
1: 저는 거의 매일 한 밤에 심야가 될 때까지 좀 걷는 편이에요. 운동 삼아서
0: 요즘 낮에 못 걸으니까
1: 너무,
0: 너무 뜨거워서
1: 예. 근데 별이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0: 도심이 너무 밝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전주가 좀 밝아졌죠.
1: 예. 아 그래서 우리 건희 씨가 밤에 고개를 들었는데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으면 저는 그 장면도 되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별이 총총하게 있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2: 맞아요. 네.
0: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힘들죠. 네. 네.
2: 그리고 그 별자리를 많은 지식이 아닐지라도 여름에 뜨는 그 별자리들 있잖아요.
0: 아,
2: 오리온인가요?
1: 네.
0: 아.
2: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종마다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별자리. 아,
0: 그런 그리고 낭만이다. 예전에 네. 어른들이 그 이렇게 북두칠성 찾아주고.
1: 네네네. 네. 그렇죠.
0: 뭐 북극성 찾아주고
1: 네.
0: 북극성이 카시오페아예요?
1: 북극성을 이제 중심에
0: 그,
1: 놓고
0: 그러니까 그게 카시오페아인가요?
1: 카시오페아가 북극성이 연결되나요?
0: 헷갈리네요. 네. 네.
1: W자가 뭐예요?
0: 그러니까요.
2: 네. W자가 오리온.
0: 오리온.
2: 그럼 이게 M자, M자예요.
0: M자 거꾸로. 그러면 네. 그 국자 모양이
1: 북두칠성
0: 네. 이렇게 되는
2: M자니까
0: 거죠.
2: M자니까 저 M자 탈모가 있는데.
1: 그러신 줄 몰랐는데요?
0: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전혀.
2: 네, 네 M자부터 네. 시작하는 거죠. 뭐.
0: 그나저나 이제 별 하면 네. 그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 지금 어른이 돼서 이야기 참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아, 너무
1: 정말요.
0: 예, 어렸을 때 누구나 그 천문학자라고 해야 돼요?
2: 네. 아.
0: 그 꿈꿔보지 않았어요? 내가 별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뭐 이런 거 안 꿔보셨어요?
2: 저는 뭐 그 둘리 보면서 그냥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깐타피아
1: 그렇죠.
2: 그래서 도노가 이렇게 별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0: 네네네.
2: 바이올린이 저런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1: 정말로
2: 그래서 타임머신의 시간 여행에 진짜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0: 네. 네.
2: 부모 아 둘리 정말 잘 만들었어요.
1: 정말 네. 잘 만들었어요.
2: 네, 가족애가 들어가 있고.
0: 맞아요. 네. 진짜 감동적. 그리고 ET.
1: ET.
0: ET 때문에도 저는 그렇게 별이.
2: ET 네. 보고 자전거 배웠어요.
0: 네.
1: 정말요.
0: 진짜. 아 진짜 그런 사람 많아.
2: ET 태워주고 싶어서.
1: 네. 그리고 그렇게 앞바퀴를 들고 싶어. 네.
2: 아
0: 그렇구나. 그렇게 들는 연습을 남자애들이 네. 그렇게.
1: 앞바퀴만 들리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0: 아, 왜 그런 기분이잖아요.
2: 자전거 배웠구나. 맞아요. 네. 어.
0: 진짜 이렇게 들면. 막 날 것 같은 느낌.
2: 맞아,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2: 맞아.
0: 저는 그런 어떤 만화 영화나 영화가 주는 그런 힘이 저는 진짜 중요하고 크다고 봐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꿈을 심어주는지 대단한 거거든요.
1: 정말요.
0: 예. 네.
1: 아직까지 그러면 슈퍼맨이 되는 망토는 안 만들어졌죠?
0: 아니 없죠 아직. 그러니까 약간 그 투명망토까지는 네. 왔다는 얘기를 잠깐 네. 들은 것 같기도
2: 아,
0: 해요. 뉴스에서.
1: 얼마죠?
0: 아, 그러니까 비쌀걸요? 그래서 이제 별하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예를 들면 그는 별이 되었다 이런 네. 의미로 쓰고 또 이름이 워낙 그 예쁘니까 사람 이름으로도 쓰고 뭐 강아지 이름으로도 쓰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별하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몽글몽글해지는
2: 아, 있어요.
0: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2: 네, 있어요.
0: 네. 그래서 오늘 별에 관련된 네, 네. 영화 한 편씩 가져왔는데 네. 우리 김건희 씨의 영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네.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라루나입니다. 라루나.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루나. 예. 네. 네.
2: 모릅니다.
1: 달이란 뜻입니다.
0: 달.
2: 어? 달. 그러니까 아, 달이란 뜻이에요?
1: 네.
0: 라가 누나가 라가 예. 더 더잖아요. 예, 예, 예. 예 더예요, 더. 예.
2: 역시. 누나. 제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저 고품격 방송
1: 예. 루나.
0: 아, 진짜. 루나. 예.
2: 이 방송 지식 수준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0: 더 문 이런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2: 아,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아, 상영 시간은 7분. 네. 네. 하지만 짧은 이 시간에 와 정말 성장과 가족과 전통과 그리고 제가 발견한 그 메시지는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담아낸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 것까지 느끼셨어요?
2: 네, 7분 안에 많은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심플해요 내용이. 자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깊은 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바다 가면 안 되는데 상어 있는데 아,
0: 상어 없는 바다로 갑니다.
2: 어, 어. 네. 예, 애니메이션에서는 상어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자 말없이 노를 젓는 두 어른. 소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조용히 따라갑니다. 배는 점점 먼 바다로 향하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다리예요. 너무 신기했어. 아 이런 세계관. 아 근데 다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달 위에는 수많은 많은 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좀
0: 그것도
2: 신기했어요.
0: 신기했어요.
2: 네. 달 작은 별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0: 바닥에 막 떨어져 있잖아요. 마치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네.
2: 이런 생각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자 반짝이는 별들이 달 표면에 가득히 덮고 있는데 이 소년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그 별들을 치우는 일을 해온 거예요. 자 빗자루를 들고 별을 쓸고 삽으로 옮기고 달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가족의 일이에요.
0: 또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예.
2: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별이 왜 떨어졌는지 왜 치워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아 이상하게도 이 일이 아주 오래된 약속처럼 뭔가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우리 방식대로 해야 돼. 할아버지는 아니다. 예전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갈등이.
0: 아니 그 모자 쓰는 네. 거부터 처음에.
1: 맞아요.
0: 예, 할아버지하고 네. 아빠하고. 네. 아우 진짜 얘 가운데
1: 한쪽은 깊숙이 네. 씌워주고 한쪽은 들고.
0: 그러니까 네. 그 소년이 좀 되게 가운데서 참도 난감하겠다. 네.
1: 하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의 네. 방식으로 돌려쓰기를 네. 선택하면서
2: 참 이게 재밌는 게 네. 다른 나라 얘기 같지만 네. 그냥 전 세계의 모든
0: 가통하죠.
2: 가족들이
0: 가통하죠.
2: 네. 아 맞아. 그렇지. 아, 그렇지.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별들을 이렇게 치운 거를 막 고집부리면서 이 방식이 맞다 저 방식이 하다가 아빠도 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어떤 큰 별이 하나 툭 떨어져
1: 어마어마한
2: 있는데
1: 큰 별이.
0: 그게 달이 탁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2: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 아들이 야, 이 큰 별을 쑥쑥쑥 올라타더니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 그냥 망치로 똥 하는데 이게 산산이 이렇게
0: 작은 별로
1: 작은 별이잖아.
2: 그 장면 참
1: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2: 이 영화의 매력은 대사가 명대사가 없어요. 명대사는 없고 장면, 뭐 표정, 그런
0: 그다음에 뭐 의성어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뭔가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표정이 아, 왜 뭐 쓸데없는 일을 했냐 그런 게 아니라 딱 메시지가 딱 정확해요. 표정으로 알려줄래? 너의 방식을 찾았구나.
1: 이거네.
0: 다 컸구나.
2: 너의 길을 찾았구나.
0: 너 다 컸구나.
2: 뭔가 저는 그 표정도 좋았어요. 뭔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자기 방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표정 속에는 너의 길을 찾았구나라는 어떤 표정을 지어줘서 저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영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따뜻하네요.
0: 아니 진짜 7분 30초 정도 됐. 나요? 이 김건희 쌤이 알려준 이 영화를 보는데 아니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2: 아, 예뻐요.
0: 너무 정말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소녀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표정이 그
2: 맞아요.
0: 처음에 그 모자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쓰여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감한 표정하며
1: 정말로
0: 너무 귀여워요.
1: 그리고 우리가 닻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닻을 내리는 게 이 닻을 달에 꽂는 거예요.
0: 그거.
1: 저 그런 접근법도
0: 이렇게 몸에 되게, 감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달에다가 이렇게 꽂는 그 장면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모자 때문에 욱신각신하다가 달이 두둥실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1: 압도적으로.
0: 그 장면 진짜 멋있지 않아요?
1: 압도적으로 멋진 장면이죠.
2: 참.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0: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든 그 감독이 놀라운 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로 만들 생각을 했으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까?
1: 우리가 흔히 보름달이 너무 둥글고 크면 손에 잡힐 듯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손에 잡았어요.
0: 실제로 여기서는
1: 손에 잡아서 그 거기에 닻을 내리고 이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고정시키고 나서 이제 일을 진행시키는 거죠.
2: 그런 상상력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이제 배웠어. 배워서 알아.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카페에 들렸다가 카페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사진 전시를 거기서 하는 어떤 학생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21살 정도 된 친구인 것 같은데 전 세계 여행을 2년 갔다 오고 나서 세계 여행 갔다 온 걸 사진을 전시하고 카페에 전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너무 멋있었던 게 어떻게 세계 여행을 갔다 왔냐. 그 젊은 나이 때 20살에 이제 22살 2년 동안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 학창 시절에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는데 제가 갔다 와본 적이 없어서요.
0: 그걸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2: 그 간단한 말인데 너무 멋있었어.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그래. 달은 배 타고 갈 수가 없어.
1: 그렇죠.
2: 근데 가본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말고 있는 거를 이 감독은 배 타고 갈 수도 있지. 그죠? 그냥 지구가 네모나다. 끝까지 가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지, 둥글다는 건 배운 거 말고. 가다 보면 뭔가 달에 닿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감독의 세계가. 그치.
0: 그런 상상력이 너무 부러워요.
2: 그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배웠지만 가본 적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냥 아 그런 가끔은 그냥 이렇게 배운 거에서 끝나지 말고 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0: 아니 그리고 맞아요. 확실히 그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영화의 달을 보면은 어린왕자의
0: 또 생각이 맞아요. 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1: 자연스럽게.
0: 그 영화의
1: 작은 소행성처럼
0: 영화의 그래서. 연출 자체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사파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2: 세계관이 연결되는 게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어린 왕자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를 써서
1: 그렇죠.
2: 이렇게 청소하게 만들었다는
1: 뭐 그런 식의 느낌들
2: 설을 만들게
1: 크지 않고 어린 왕자의 별이 크지 않고
2: 아 맞아요. 그러네.
1: 그리고 뭐 그 기분이 안 좋은 날 뭐 해지는 거를 네. 몇십 번 봤다라고 네. 할 만큼 작은 그런 별이니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0: 야, 정말 네. 이 장면은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장면 하나만 꼽으신다면 가능하시겠어요? 네, 7분 30초가 물론 다 좋은 장면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를
2: 저는 아무래도 그냥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냥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갈등을 막 벌이다가 그 사전 장소년이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썼을 때
0: 해결했을 때
2: 맞다 안 맞다 그 방법도 좋지만 뭐 그런 거 갈등 하나도 없이 그냥 그냥 표정으로 그냥 흐뭇해하는 그 표정 자체가
0: 네.
2: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기억으로 남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길을 발견하는 것 같아 우리만의. 근데 그거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그 순간에 만났을 때 하고 다시 한 걸음 또 뗄 수 있는 그쵸. 용기가 인생에 생기잖아요.
0: 힘이 생기는데
2: 그래서 그 아이의 이거 보면서 이 다음날 장면이 너무 궁금하고 이 아이가 또 결혼해서 그 자녀를 만났을 때 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니까
1: 그렇죠.
0: 백희 씨는 어떤 장면 하나만
1: 저는 엔딩 장면이 좋았습니다.
0: 네네, 엔딩이 네.
1: 뭐였냐면 보름달로 떠올랐던 달을 청소하고 나니까 금음달이 배경이 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달 청소부인 거예요. 이들이 달의 초승달과 보름달과 금음달을 달을 청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달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 하나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내려오는 장면이 금음달인 이유는 금음달을 이들이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느 날이 되면 초승달만큼만 남겨놓고 다른 곳을 청소하겠죠.
0: 네.
1: 예,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끔 그 엔딩 장면이
0: 네.
1: 예, 딱 그만큼씩만 청소하는 거예요. 이 가족은.
0: 우리 그것도
2: 천재네.
1: 그거예요.
2: 와.
0: 그 얘기하니까 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 네. 뭐 상현달 뭐 이런 거 막 네. 있잖아요. 네. 그 그렇구나. 모양대로. 네. 그거 외우는 거 저는 그때 무슨 회의가 들었냐면
1: 네.
0: 아니 이 달을 이렇게까지 막 떠내가지고 그냥 네. 보름달 정도 알면 돼서 금음달 뭐 이 정도 네. 상현달 많았어요.
2: 네.
0: 뭐 기억나세요? 저 지금 상현달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2: 한 10개
1: 됐던 것 같은데 초승달로
0: 시작해서 금음달 그래서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우리가 외워야 돼?
2: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또 그 네. 사람은 또
0: 그러니까요
2: 뭘 쪼개놨을까 그렇게
0: 그러니까
1: 근데 그게 뭐 네. 농사랑
0: 그게 당연하죠 왜냐면 또
1: 네, 농사에 필요했던 일이라고 해서
0: 네.
2: 필요하니까
0: 아니
2: 죄송합니다 네. 만드신 분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이게 어느 근데 픽사 영화인데
1: 네. 네.
0: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맞았습니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라 루나 그러니까 더 문이란 네. 뜻인데요.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서 이 영화 어떡하지? 네. 너무 예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1: 소리가 네. 이 달로 올라갔을 때 별들이 이렇게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수정 크리스탈이
0: 이렇게 부딪히는
1: 듯한 그런 소리예요.
0: 이게 얼음 부딪히는 소리하고 조금
1: 네.
0: 다르게
1: 네. 네. 그리고 너무 듣기가 좋아요.
0: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네. 때
1: 너무 소중해.
0: 방에 네. 천장에 야광별 붙여주셨잖아요.
1: 아, 네.
0: 그 생각이 저 그렇게 많이 나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왜 그렇죠. 제 조카는 30대인데 지금도 있어요.
1: 네.
0: 너 지금도 너 3살이냐? 그랬더니 예쁘잖아. 이러더라고요.
1: 네, 너무 좋죠.
0: 그래 좋다. 그런 감성을 하나쯤은 계속 가지고
1: 거죠.
0: 있는 것도 네. 좋지. 근데
2: 네,
0: 진짜 불 끄면 그게 그 야광별이 너무,
2: 너무
0: 예뻤잖아요.
2: 네. 지금 네. 곧 바로 지금도 팝니다.
1: 네.
2: 그 문방구로 빨리 달려가세요.
0: 잠깐만. 근데 그 뒤에 붙이는 게 네. 양면 테이프예요? 뭐예요?
1: 양면 테이프예요?
0: 네. 양면
2: 테이프라서.
0: 그럼 그게 떨어지기도 하나요?
1: 근데 뭐 수명을 다하면
0: 네,
1: 뭐 괜찮아요. 얼굴 막 자다가 하나씩 맞잖아요.
2: 소원 하나 비는 거죠.
0: 휴대폰 맞는 거보다 낫죠.
1: 그럼요. 어렸을 때 뭐 바퀴벌레 얼굴에 떨어진 거보다 낫잖아요.
2: 네, 떨어질 때 그 짧은 순간이니까 빨리 소원 빌어야 됩니다.
1: 아, 멸동별이니까.
0: 아니 진짜 근데 김건희 쌤은 어떻게 이 영화를 찾아내셨어요?
1: 네, 너무 신기해요.
0: 너무 감사해서.
2: 그냥 그 픽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세계관을 좋아하고.
0: 그럼 거의 다 보셨어요? 픽사에서 제작한 영화는?
2: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픽사보다는 단편 영화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0: 아~
2: 네, 왜냐하면 저는 광고에 좀 20대 때 많이 꽂혀 있었던
0: 네, 지난번에 그래서
1: 맞아요.
0: 그 뭐였죠?
2: 그 단편 영화 그 시리즈
0: 그 광고 네, 상대 주는
1: 아, 네네네
0: 90초 맞아요. 90초 영화제인가요?
2: 네 29초 영화제
0: 29초 영화제 네, 29초 영화제도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또 좋았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서 그 뒤로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
1: 네. 이게 알고리즘이 네. 무서운 게 하나씩 떠요. 네. 예, 한번 뭐 검색해 놓으면 계속 봐요. 예, 예. 한 번씩.
0: 그래서 좋더라고요.
2: 네, 그래요?
0: 예. 그래서 아, 그, 어, 이분들 아이디어 참 좋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네. 하고.
2: 맞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0: 아니, 근데 명장들 보면 단편 영화, 독립 영화에서 시작한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아, 네. 예. 거기에서부터 다 시작해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명장의 반열에 오르니까. 아. 이런 또 단편 영화, 독립 영화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덕분에 라 루나라는 네. 아주 정말 예쁘고 감동적인 영화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0: 예, 꼭 한번 보시기를. 음악은요.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있지 않나. 없을 거야 아마.
2: 네. Starry Starry Night.
0: Don McLean의 빈센트. Look out.

0: 영화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특히 우리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곡이죠. 돈 맥클린의 빈센트. 빈센트의 그 명작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도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건희의 김건희 씨와 함께 별에 관련된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기 씨 차례입니다.
1: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2002년 작품 별의 목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네.
1: 신카이 마코토 그러면은 뭐 최근에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우리가 뭐 날씨 시리즈로
0: 너의 연결되는
1: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세 개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날씨를 표현했던 혹은 계절감을 표현했던 초속 5cm도
0: 신카이 마코토 감독.
1: 또 언어의 정원. 비가 계속 내렸던 바로 그 언어의 정원. 또 신카이 마코토 감독. 근데 이 사람의 데뷔작입니다. 예. 2002년에 만들어졌고요. 대부분의 작업을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맥북, 맥킨토시 컴퓨터 한 대로 그냥 다 했고요. 아. 예. 그 당시에 성우를 본인이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후에 아내가 되는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여성이 성우를 여자 성우를 해주었던 작품으로 우리가 보는 작품에는 이제 이 사람의 초기본이 아니고요. 극장 이제 제작사가 있어서 제작사가 배포한 버전을 우리는 보기
0: 그때는
1: 때문에
0: 그때는 이제 전문 성우가
1: 붙었고
0: 더빙을 했을 것이고
1: 뮤직 감독이 음악 감독이 붙어서 우리가 보는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에 초기 작품은 본인이 직접 성우를 해서 남성의 목소리와 여자친구가 여성의 목소리를 더빙을 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제작사가 붙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이 전력이 있고요. 신카이 마카토 감독의 이 별의 목소리의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중학생 남녀가 있는데 이 둘이 썸 정도인 것 같아요. 사귀는 본격적으로 사귀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0: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아직 이게 말로 표현하지
1: 않은 뭐 사랑을 고백하는 정도는 아닌 관계에서 자꾸 하늘로 날아다니는 비행선들이 보여요. 비행기인지 혹은 전투기인지 좀 불분명한데 시대적이나 환경적 배경으로 보면 우주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주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0: 2046년인가 그랬죠?
1: 네, 2040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뒤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배경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 약간 배척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주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군인을 모집할 테고 군인을 모집한 사람들은 나가서 우주에서 누군가랑 싸울 텐데 보통은 남자가 그럴 것 같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여학생이 이 군대 자원 입대해서
0: 뽑힌 거예요.
1: 뽑히게
0: 그러니까.
1: 됩니다.
2: 아, 예,
1: 자원 입대해서 뽑히게 되는데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 화성에 침공한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서 우주로 나가게 됐는데 목성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8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지구로부터 멀어진
2: 그렇구나.
1: 여학생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데 그럼 그 멀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휴대전화의 메시지입니다.
0: 받을 수만 있잖아요. 그것도 수신만 할 수 있는 메시지.
1: 이제 여자 쪽에서 보내면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점점 거리가 너무 이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보낸 사람은 소녀 15세인데 받는 사람은 남자 27세까지
2: 그렇더라.
1: 나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2: 맞아.
1: 예, 24세, 25세, 26세 그리고 남자는 기다리기를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우주 공간 어디에선가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다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전투를 벌이는가 하면 어느 행성에 도착해서 또 새로운 임무를 계속 부여받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자꾸만 지구를 회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구를 그리워하게 하는 방식으로
0: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1: 맞아, 네. 맞아. 돌아올지 어쩔지 알 수도 없어요
0: 네.
1: 그리고 심지어는 폭발하는 장면들을 보게
0: 맞아요.
1: 되면 아 저렇게 해서 우주에서 그냥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또 늘 자기 주변의 동료로서 있겠구나 한 걸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주에서 그런 지구를 회상하게 하는 장면들, 예를 들면 우주에서도 비가 내린다거나
0: 네.
1: 우주에서도 식물이 자라고 있는 환경들을 본다거나 하는 걸 보면 결국 그 장면으로 다시 지구에 있는 15세 자기 동갑내기인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을 그리워하는 이 여자 주인공의 입장을 또 떠올리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네. 거기서 이제 외계인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치니까 뭐 일광년
1: 네네.
0: 더 떨어진 곳으로 이러면은
1: 맞습니다. 도망을 치기도 하고요. 추격도 하기도
0: 추격도 하고 이러면서 예. 일광년을 가니 뭐 팔광년을 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1: 빛의 속도로 오는데 8년이 걸리는 거예요.
0: 그 메시지가 8년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 한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기다리고 네. 있는 남자 남학생은 메시지가 안 오니까 기다리다 그냥 지치고
1: 그렇습니다.
0: 잊었나 보다 나를 잊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1: 남자 주인공은 점점 성인이 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0: 여기 15살에 네.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이제 20대가 됐으니까 네. 그만큼 생각도 달라졌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1: 여자 주인공은 네. 늘 교복 입은 그 상태로 네. 그려지고 있습니다.
2: 와, 나는, 그래서 교복 입었구나.
0: 나는 여전히 15살이야 너는 이제 뭐 24살이지 뭐 이런,
1: 네, 이런 식의 얘기 나오죠.
0: 나오죠. 그래서 이 신카이마코토의 이 참 세계관도 네. 대단하다. 예, 이게 데뷔작인데.
1: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날씨를 표현하는 것도 그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푸른 하늘이 보여지고 비행기가 지나갈 때 구름이 만들어지고
0: 네.
1: 이런 그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거든요.
0: 네.
1: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특별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0: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질이 내력이네요. 보였던 거예요. 신카이마코토가 네.

0: 신카이 마코토의
1: 네.
0: 팬들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 그렇습니다.
0: 그의
1: 네.
0: 데뷔작이 이런 영화였다니.
2: 네, 정말 그런 감성을 가진 감독인 것 같아요.
0: 네.
2: 고맙네요, 진짜.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흔히 그냥 다 반짝이니까 별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빛낼 수 있을 때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별은 생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뜻도 별이라는
0: 그래서
1: 우리가
0: 그는
1: 바라볼
0: 별이 되었다
1: 때,
0: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 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목소리라고 하면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한함.
0: 저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영어 보고 나서 많이
1: 훌륭하네요.
0: 생각했거든요. 왜 별의 목소리라고 했을까?
1: 결국은 이 메시지가 목소리로 치환되는 것일 텐데 저먼 곳으로부터 나에게로 오고 있는 그러나 나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는 빛의 속도로 8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나에게 달려오고
0: 와야
1: 있는 그 목소리라는
0: 그
1: 메시지가
0: 아이의 목소리가 나한테 오는 거죠.
1: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유한하게 느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도 이 유한성을 체감할 수가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기다리고 이런 상태를 제목으로 본게 아닌가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베키 씨하고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뭐 우주 외계인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갔지만 저는 죽음과 삶과 죽음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
1: 그렇게
0: 남아
1: 보이기도
0: 있는
1: 합니다.
0: 건 살아 있는 사람이고 그 떠난 사람은 결국
1: 별이
0: 별이
1: 된 사람.
0: 되어서 떠난.
1: 네.
0: 근데 하염없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다시 그가 환생해서 왔으면 좋겠고 이런
1: 그렇구나.
0: 마음들을 이런 장치를 통해서 마코토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게
1: 그렇죠.
0: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1: 왜
0: 저는
1: 현실
0: 그렇게
1: 세계에선 그런 일들 종종 있잖아요.
0: 예.
1: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는 경우들.
0: 네.
1: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2: 요거 맞네다고.
1: 그것도 있지만
0: 마케팅.
1: 그것도
0: 예.
1: 있지만 돌아가신 줄 모르고
0: 예.
1: 연락을 아직 못
0: 하는
1: 받는
0: 있어요. 실제
1: 저는
0: 저도
1: 이제 아버지가
0: 경험했습니다.
1: 돌아가실 때그
0: 저도
1: 경험을
0: 경험했습니다.
1: 했는데 그래서 한 달, 두달 정도를 휴대전화를 끊지 않고 일부러 놔두었어요.
2: 너무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렇게 도착하는 문자, 이 삶과 죽음이 갈린 채 연락이 도착한 이런 목소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0: 그래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치 써 우리 예약 문자 날릴 수 있잖아요.
1: 네,
2: 맞아요.
0: 그래서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그
1: 맞아요.
0: 북한군의 현빈이 1년 후에 도착하게 문자를 다 설정해 놓잖아요. 예.
1: 느린 우체통처럼.
0: 예. 자신이 없어도 그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밥을 어떻게 먹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화분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러면서 그 많은 영화에서 그 장치를 씁니다. 1년 후에 갈수 있는 예약 문자. 근데 또 어느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또
1: 그쵸.
0: 멋진 장치로 쓰이기도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이제 거의 목소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예.
1: 근데 저는 좀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 영화의 특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로맨스잖아요.
0: 네.
1: 하이틴 로맨스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배경은. 그런데 본격 이 사이보그 스타일의 로봇 디자인, 로봇 디자인, 그 본격 약간 건담
0: 네,
1: 시리즈
0: 맞아요.
1: 우리 80, 90년대 추억이 느껴지는
0: 진짜.
1: 건담 시리즈.
0: 그 외계인 모습이랑 이런 것들이.
1: 그리고 외계인이 특히 제가 특이하다고 느낀 장면이 그거예요. 진짜 본격 로봇 격투가 있고 외계인의 이렇게 신체를 가르면 피가 납니다.
2: 맞아요.
1: 그런 장면이 외계인을 살아있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의도. 그리고 오히려 피가 나지 않는 인간의 로봇 수트. 이게 대비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냐, 우주로 나가면. 야, 우주인이 피가 흘리고 인간은 로봇 입고 있으니까 피가 전혀 안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무지에 대한 지적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2: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외계인이 가시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안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그죠? 우리
1: 네네네.
2: 사회하자. 눈 나와서. 근데 우리가 공격한 거죠?
1: 그렇습니다.
2: 아, 그런 거죠?
1: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의 그 소통의 부재나
2: 아,
1: 무지에 대한
2: 그죠. 그런 거
1: 이야기를
2: 맞죠.
1: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0: 이제 모르는 상태는 무조건 무서운 거죠.
1: 그럴 것
0: 공포의 대상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영화 컨택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까운 관계에 대비시켜 보자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중학생이었던 남녀 둘은 소통하고 있었는가? 왜 부재한 순간에 소통을 원하는가.
0: 이제와 그러니까 네. 옆에 있을 때는 차마 네. 말도 못하고
1: 그 둘은 엄청난 기회를 많이 가졌거든요. 네, 같이 네.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그 집에서 나눴던 대화들. 맞아요.

0: 예.
1: 하늘을 바라보며 나눴던 이야기들.
2: 그쵸.
1: 가지 말라고 잡을 수 있었던 순간들.
2: 그쵸.
1: 우리 순간순간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두 번 보게 돼요.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이 우주에 있던 장면은 앞부분에 있던 남자의 상상의 결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나의 이 앞부분의 실수로 뒷부분의 인생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0: 네.
1: 다시 앞부분을 돌아보게 되는. 예.
0: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좋았어요. 1년 만인가 문자가 이제 드디어 왔잖아요.
1: 네.
0: 그 빛의 속도로. 근데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1: 네.
0: 그 같이 그 정류장이라고 해야
1: 돼. 네.
0: 거기 그 비.
1: 맞습니다.
0: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아 역시 그 명장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시작했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1: 예,
0: 볼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0: 예,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2: 근데 마지막에 그 남자가 어떤 소품들 보여주다가 군복을
1: 네.
2: 보여주잖아요.
1: 네. 군복이 이제 걸리기도 해요.
2: 입대한다는 얘기예요?
0: 네. 함대 입대한다는 얘기.
2: 그죠. 여자로 간다는
0: 함대.
2: 거죠.
0: 네.
2: 그.
1: 근데 그게 그건지는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는데
0: 어쨌든 입대는
1: 네,
0: 합니다.
1: 입대는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면에서 아, 왜 끝나?
1: 네.
0: 아니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2: 어, 왜 끝나?
0: 아, 더 보여줘야지.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2: 왜냐하면 네. 25분이 되게 길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같이 어디 갔다 온 느낌을 주니까 네. 이게 네. 내가 진짜 지구를 떠나서 갔다 오고 네. 감정
0: 맞아요.
2: 여러 감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좋은 영화는 그 주인공을 초반에 사랑하게 만들어서
0: 맞아요.
2: 내가 뭔가
0: 네.
2: 정말 그립게 만드는
0: 네.
2: 영화가 좋은 건데 야 그립게 만들어놓고 아 왜 끝나?
1: 정말요.
2: 아, 아 정말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0: 네.
2: 영화예요.
1: 네.
0: 별의 목소리 신카이 마코토의 데뷔작이라는 거에 또
1: 네.
0: 아주 매력을 아. 느끼면서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2: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아. 네.
0: 이 영화의 OST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데뷔작 별의 목소리 OST 만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거니의 김건희 씨와 함께 별에 관련된 영화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천만이 넘은 외화 네. 인터스텔라 가지고 왔습니다.
1: 인터스텔라.
2: 인터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0: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2: 네.
0: 네. 네, 이 영화는
1: 좋네요.
0: 저는
1: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해석을 계속 해주니까.
0: 근데 이 영화는 저는 뭐 굳이 뭐 줄거리 같은 거 설명할 네. 필요 없이 저는 참 놀랐던 게 네. 이제 거기 제가 문과생인 걸 그렇게 후회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막 그 무슨 과학적인 오류가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2: 그렇죠.
0: 그런 게 있어? 이제 저는 그냥 영화에 빠져서 봤는데 야. 보고 났더니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어.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뭔데? 막
1: 어떤
0: 그랬더니
1: 오류가 있죠?
0: 몰라. 뭐 이 오류가 있대요. 이 장면에서 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블랙홀을 보여주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더 가까이 가야 된대요. 그게 뭐 중요해?
2: 볼 수 없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1: 뭔 말인지 알겠는데.
0: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놀라웠어요. 네. 그런 오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거겠다. 저는 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과학자들의 눈에는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영화라는 거잖아요. 이건 영화잖아요. 다,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놀란 감독은 놀랍다. 근데 이 영화가 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1: 방금 그 부분은 카메라 감독님하고 이렇게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도가 안 나왔겠죠. 더 가까이 가면 구도가 안 나오니까.
0: 네.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가 그 저는 본 영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웠고요.
2: 저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게 이 영화가 2시간 49분.
0: 네.
1: 아, 그래요?
2: 거의 3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1: 아, 전혀 그렇게 안
0: 느껴져요. 몰라도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2: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영화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봤는지
0: 네.
2: 뚜렷이 편이 갈려요.
0: 맞아요.
2: 그래서 아빠와 딸 관계에 집중해서 본 사람이
0: 네,
2: 있고
0: 네.
2: 우주로 나갔을 때 그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0: 네, 네,
2: 거기에
0: 네.
2: 집중해서 본 사람도 네. 있어요. 우주 에피소드.
1: 저는 전자네요.
2: 네. 그리고 우주 에피소드들도 세분화돼서
0: 네.
2: 동료를 잃는 네. 그런 과정을
0: 배신이
2: 또 세밀하게.
0: 또 있고. 네. 네.
2: 또 행성 탈출
0: 장면을 네.
2: 또 중요하게 여기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와 이게 정말 긴 영화는 긴 영화고
0: 네.
2: 텍스트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또 그 제가 조금 전에 다뤘던 별의 목소리처럼 시간차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일.
0: 네. 아까 여기서도 야. 그 네. 일광년 가니까 1년의 시간차가 네.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2: 그렇습니다.
0: 예, 일곱 예. 시간이 지연되면
2: 네.
0: 막 뭐
2: 몇 년 이쪽이 저기 몇 년이
0: 몇 년이 예, 흘러버리는 막 이런 야. 예. 그리고 여기는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겠지만 놀란 감독의 동생이 실제로 공과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2: 네.
0: 학위를 따고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킵손 교수가 또
2: 감수를 했고
0: 뭐 그 사람 그런 논문을 썼다면서 논문 제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을 통한 무슨 시간 여행?
2: 네.
0: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이었나 봐요.
2: 네.
0: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가 또 만들어졌고 교수가 그렇구나. 감수도 했고.
2: 네. 네.
1: 그렇구나.
2: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냐.
0: 네.
2: 과학자들의 어떤 수학적인 논리로 증명하는 거 말고 일반인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가는
0: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인슈타인의
2: 거죠.
0: 상대성 이론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제가 위안받은 게 딱 한 네. 가지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10명도 안 될 거래요.
1: 네.
0: 안 될 거래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2: 9명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0: 네.
1: 이해하시는 분들이?
0: 네. 그래서 네. 너무 다행이다. 근데 뭐 상대성 이론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근데 저는 영화가 너무 진짜 너무 충격이면서 환상적이어가지고요.
2: 그렇죠. 네.
0: 특히 저는 그 5차원 세계를 그 보여준 장면 있잖아요.
2: 그렇죠.
0: 책장을 통해서 특히 그 장면에서는 진짜 거의 이렇게 막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놀란 감독은 진짜 어디까지 가능한 사람이냐. 네. 이런 야.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2: 그래서 실제 경험과 관계된 것 같은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0: 네.
2: 예.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물기 가득한 컵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가 슥 미끄러져 가는 거 하나만 네, 보고도 여기에 어떤 네. 어? 내가 지금 설명하지 네. 못하는 어떤
0: 과학적인
2: 메시지가
0: 과학적인 게 있다 그렇죠. 있어도
2: 어떤 메시지가 네. 나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예, 거 아니야? 예, 예. 라는 것이 이제 책장에서 책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으로 네.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관찰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관찰을 네. 과학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론을 마치 내가 이해한 것처럼 네.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0: 그리고 좀 역설적인 게 놀란 감독이 지극히 CG를 쓰기 싫어하는 감독이란 말이죠.
2: 그렇죠.
0: 근데 네.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CG를 어떻게 안 쓸 거예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우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네. 엄청 고생했다고. 네.
0: 근데 네. 실제로 그래서 CG를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대요. 그 옥수수밭 실제로 네. 만들었어요.
1: 아 정말?
0: 땅을 사서 만들어버렸어요.
1: 오, 그렇죠.
0: 네. 네.
1: 정말 놀랄 만하죠.
0: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실제 그 우주선, 우주선도 세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찍고요. 이렇게
2: 희한해요.
0: 예. 그치, 중력이 없어서 이렇게 떠다니는 장면도 크레인 동원에 크레인에다 네. 배우를 매달아요. CG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매달으면 이렇게 떠다니는 네.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2: 공중에서 부유하는 네. 느낌. 네.
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CG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했다. 놀랍죠. 네.
2: 놀랍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현할 만한 또 노력들.
0: 네.
2: 노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0: 스태프들이 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2: 네. 그 아날로그로 네. 노력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0: 그 있죠. 같이 데리고 간 카스였나요?
2: 네.
0: 그 로봇.
2: 네.
0: 뒤에서 인간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냥 조정해 버려요.
1: 아 정말요?
0: 그 장면 메이킹 필름이 나옵니다.
2: 근데 그거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 요즘으로 치면은 AI 네. 로봇, AI 기반의 네, 로봇이 되겠죠.
0: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오류 지적하는 게 그 1km가 넘는 파도 만들어진 장면.
2: 네네.
0: 그것도 사실은 오류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 그 장면 진짜.
2: 네.
0: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1: 정말요? 감독도 들었겠죠. 그 네. 이미
2: 그렇죠.
1: 알고.
0: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1: 필요하니까.
0: 그 파도가 나한테 막 그 산이 그 산 파도가 나한테 오는 거 같아요. 전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2: 정말요.
0: 근데 그런 압도적인 걸 보여준 것만으로 그게 오유를 건 아닌 건 나한테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2: 맞습니다.
1: 그 장면에서
2: 네. 네.
1: 전하고 싶은 감정과 메시지가
0: 그러니까
1: 있어서
0: 이미 보니까. 숨이 막힌 저 파도가 나를 덮쳐오고 있다는 거에 숨이 막힌 관객이 있다면 이미 성공한 거죠.
2: 그러니까요. 네. 그 장면은 그냥 그 장면 자체로 네. 딱 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일이나 뭐라 그러죠? 일본식 표현
0: 쓰나미를
2: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0: 네.
2: 라고 그냥 그 장면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지구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0: 네.
2: 되나? 예.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주는 정말 예, 교훈이 크다고 봐야죠.
0: 네.
2: 예.
0: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다른 행성을, 그러니까 지구가 황폐해져서 다른 행성을 찾아야만 하는 많은 영화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도 별이고, 다른 행성도 별인데, 그 다른 별엔 진짜 뭔가 생명체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계속 하게 되죠.
2: 그렇죠, 그렇죠.
0: 진짜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분은 어떠세요?
2: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어떠세요, 네. 건희 쌤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생명체가 있을 것 같고요.
0: 있죠.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는 걸까요?
1: 지금 뭐 나온 영화는 알지만 그 세계관을 정확하게 준 게
2: 맨인블랙.
1: 마지막 엔딩 씬 보면은
0: 네.
1: 외계인이 나중에
0: 네.
1: 점점 이렇게 쑥 이렇게 네. 줌이 된 커지나요?
0: 네네.
1: 커지면서
0: 네.
1: 이제
0: 네.
1: 나중에 그 외계인이 구슬치기 하고 있잖아요.
2: 네.
1: 은하계 가지고
2: 맞습니다.
1: 구슬 하나가 은하계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2: 근데 이 외계인도 외계에서 아기일 수 있다.
1: 그러네.
0: 아~
1: 그러네.
2: 아이.
1: 예. 네. 그러니까 아 정말.
0: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더 믿고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전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못 만나고 그러니까 있는? 너무 멀다고.
2: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맨인블랙의 세계관에 따르면 만나고
0: 있는데 모르고 있는.
1: 곳곳에
0: 숨어 있는. 백희 씨가 외계인이고.
2: 네, 그럴 수 있죠.
0: 건희 쌤도 알고 보니 외계인이고.
1: 네네네. 맞습니다.
0: 뭐
1: 외계인입니다, 저. 네.
2: 아니면 우리 모두가 외계인인데 그것을 자각하느냐 매트릭스적인 세계관으로.
0: 아, 그러네요. 네.
2: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0: 너도 다. 네. 근데
1: 저희 상상을 해봤는데요.
2: 네. 그러니까
1: 다른 별에 도착하면 네. 기억을 잃어버리는 아~ 세계관을 제가 아~ 생각해봤어요.
0: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1: 자기가
0: 별에
1: 있는지 까먹는 거야. 그래서 그 별에 도착하면 그 별에 맞게 사는 거야.
0: 네. 나는 원래 이 별에 있었던 사람처럼.
2: 저건 또 슈퍼맨 세계관인데.
0: 그러네, 슈퍼맨 네. 세계관인데.
1: 저는 그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어서.
0: 네. 알고 봤지. 네.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1: 왜냐하면 시간 여행에 좀 관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었던 네. 저 시절에 그냥 뭔가. 그 시절로 돌아오면은 돌아왔는지 까먹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을 계속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아, 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라디오 네. 하고 있는 시간이 내 인생에 너무 돌아오고 싶었던 시간이야. 근데 내가 지금 돌아오는 순간 또 까먹어.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헛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0: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천재분들 네. 빨리빨리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네. 외계 생명체를 우리 눈에 좀 보일 수 있게. 우리는 틀렸잖아요. 네. 우리는 틀렸으니
2: 뭐부터 보고 싶어요? 좋은 거, 나쁜 거.
0: 일단 좋은 거.
1: 좋은 거.
0: 생명체를 좀 네. 보여달라. 좀 그리고
1: 친근한 외계인이었으면 좋겠네요.
0: 멋진 네. 영화는 계속 좀 만들어달라.
2: 아, 너무 좋습니다.
1: 이티 형은 좀 실제로 보고 싶어요.
2: 네. 그러니까요.
1: 자전거 꼭 태워주고 싶어. 네.
0: 진짜로.
1: 나 형이 진짜. 위해서 배웠어.
0: 네. 네. 정말로. 이 파이프 오르간을 써가지고 더 우주의 어떤 환상적인 면을 야. 잘 구현해낸. 또 멋진 OST.
1: 그 음악 감독님도 네. 대단하시다 정말. 네.
0: 인사드리겠습니다.
2: 네.
1: 벌써요?
0: 네 인사드려요. 김건희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1: 아 지구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2: 네. 좋았습니다.
0: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2: 저는 이백희였고요.
1: 아 건희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의 싱그러움이 완연한 7월의 저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수많은 결의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 트렌디한 그루브 속에 위로를 얻고요. 어떤 날은 소박하고 다정한 노랫말에 마음을 기대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타인의 인생을 노래와 연기로 피워내는 이들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마주하게 됩니다.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요. 짙어지는 저녁 공기 사이로 흐르는 낭만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청춘의 이야기를 가만히 만들어 따라가는 시간.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네, 따마는요, R&B, 네오소울,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들며 특유의 매력적이고 묵직한 로우한 톤, 이 묵직한 목소리가 매력인 보컬입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노래는요, 솔과 함께 불렀네요. 카펜터즈의 원곡이죠, Close to You.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네, 따마의 유성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낮은 듯한 그런 목소리죠. 보통 R&B 했을 때 끈적끈적한 어떤 뭐 하이톤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따마의 뭔가 차분하고도 약간 이지적이면서 세련된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마의 리얼 띵,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했네요.

네, 30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수의 음악을 여러분께 재생해드리는 코너죠.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는 따마의 노래는 우우라고 하는 곡입니다. 따마의 목소리 더 깊이

아, 계속 듣다 보니까 다마의 목소리가 진짜 독보적으로 느껴지네요. 한국에서 듣기 참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마의 우우 듣고 오셨는데요. 한국의 칼리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런 매니악한 또는 많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마는요, 과거에 수상도 꽤 많이 했어요. 2022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 R&B 앨범 부문과 트랙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요, R&B 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19회 한국 대중음악상 R&B 앤 소울 섹션에서 Don't Die Colors 앨범이 최우수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네요. 네, 따마의 음악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Complicated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따마의 Complicate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바닐라 스카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선우정아랑 함께 했네요. 네, 이렇게 뭐 함께하는 뮤지션의 면면만 봐도 네, 따마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깊이와 결이 대충은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닐라 스카이 듣고 가시죠.

네, 어느덧 실버건의 주간플리 마지막 곡 들어야 되는 시간이네요. 따마의 블레스드, 지소울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바로 이 방금 전에 들으셨던 바닐라 스카이와 블레스드 이 곡들이 대중음악상을 안겨주었던 돈 다이 칼러스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따마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R&B 사운드를 들었는데요. 야, 이게 되게 나른한 이 그루브 속에 몸을 이렇게 싣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R&B 소울 장르가 엄청 득세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또 다시 또 이런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유행은 또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2부 코너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은요, 바로 오늘의 노래는 너와 함께면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서 곡을 써온 프로젝트였죠. 제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에 수록됐었던 이렇게 작업했었던 곡들을 여러분께 에세이와 함께 사연과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사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번 사연은요. 2020년 4월에 받았었던 사연입니다. 낭독해드릴게요.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0년 4월 21일 도착한 9112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어가요. 주말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재활용품이며 쓰레기 봉투며 다 모아서 1층 버리는 곳으로 남편과 같이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이럴 때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요. 그렇게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더니만 그때만 빼꼼 해가 나는 거예요. 잠깐의 햇빛이었지만 어찌나 예쁘게 내려쬐는지 저는 약간 무뚝뚝한 편인데 저절로 너무 좋당 콧소리를 냈더니 우리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한 타이밍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작사, 작곡, 김은총.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봐. 너는 나에게 말했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어서 멋쩍은 웃음만 지었어. 일상적인 날들의 평범했던 하루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너란 이유로 변해버린 하루는 내겐 마치 기적 같아서. 너와 함께면 불어오는 바람도 향기로워져. 너와 함께면 지루했던 일상도 아름다워져. 너와 함께면.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고 너는 나에게 말했지. 행운을 찾기 위해 우리는 행복을 잊은 채 산다고.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게 아닐까? 알 수 없면 너의 그 말도. 오직 너와 함께면, 그래, 너와 함께면 불행마저 견딜 것 같아. 너와 함께면 불어오는 바람도 향기로워져. 너와 함께면 지루했던 일상도 아름다워져. 너와 함께면. 우,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우, 리라면 불행도 달콤할 거야. 너와 함께면 불어오는 바람도 향기로워져. 너와 함께면 지루했던 일상도 아름다워져. 너와 함께면. 너와 함께라면 너와 함께면. 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너와 함께면.
1: 네, 너와 함께면 사연과 가사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2020년 4월 2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물론 저는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만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주간 김은총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해서 한창 글도 쓰고 있었을 무렵이었고요. 그래서 막 좀 되게 벅차기도 하고 또 주간 김은총 그 매주 한 곡씩 곡을 쓰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런 시기가 그 2020년 봄이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곡 작업을 해왔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물론 좋은 곡들이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언제까지 계속 곡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제 한계에 대한 것들도 좀 걱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너와 함께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나게 되면서 쓰게 되면서 그런 걱정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노래를 들으셨던 다솜 DJ도 이 노래 너무 좋았다고 네, 꼭 타이틀곡으로 넣어달라고 이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너와 함께면 그 제가 2021년에 그 라이브 앨범으로 코로나 블루를 딛고 사자라고 하는 앨범으로 냈었던 곡 버전이 있거든요. 그 버전으로 오늘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입니다. 이상한 계절 너와 함께면.

0: 네, 너와 함께면 원곡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아, 네, 너와 함께면 그때 이 4월에 쓰고 그 이듬해 바로 라이브 앨범으로 이렇게 내게 된 이유는요, 바로 2020년 그 코로나 19 때문에 공연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공연들을 비대면 콘서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대면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고 녹음을 했었으니까 그 녹음된 음원을 그냥 낭비하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조금 가공해서 음정이나 음원이나 이런 것들의 그 퀄리티를 조금 정리해서 라이브 앨범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원테이크였어요. 공연 현장에서 직접 부른 버전이고요. 경재 씨랑 함께 연주했었던 그 때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 이 곡은 이 객사 쪽에 있는 공연장이었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너와 함께면에 대한 이제 에세이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도 열심히 썼습니다. 네, 틀린 부분 없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너와 함께면 에세이. 제가 그 너와 함께면 에세이를 준비하면서요, 그때를 막 계속 복기하면서 또 의미 있었던 사람들도 막 생각하면서 썼는데 한번 잘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 4월의 봄날은 유독 변덕스러웠다. 매서운 바람이 불다가도 느닷없이 장대비가 쏟아졌고 겨울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서늘한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계절의 변화조차 온전히 즐기기 어렵던 그의 봄. 라디오 스튜디오로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다. 9111 2번 청취자의 이야기였다.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어 간다는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의 풍경을 전해왔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은 뒤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품과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남편과 함께 1층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0: 요란하게 불어대던 바람과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마법처럼 뚝 그치더니 구름 사이로 해가 빼꼼 고개를 내민 순간 그 찰나의 햇빛이 어찌나 예쁘게 내려쬐던지 평소 무뚝뚝하고 애교라곤 없던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너무 좋당 하는 콧소리가 흘러나왔다는 사연자. 곁에서 쓰레기를 들고 가던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여자를 마주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 이상한 타이밍에 문득 아, 나 지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줍게 글을 맺었다. 그 사연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내 마음 일렁거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에 나는 연애라는 감정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졌고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그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하고 엄두가 나지 않는 숙제처럼 다가오던 무렵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고 일상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막연한 회의감이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내게 구하나하나 이님의 사연은 되게 뭔가 샘이 나면서도 동시에 도저히 미워할 수 없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연이었다. 거창하고 화려한 데이트 코스도 아니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순간도 아닌 고작 일요일 오후에 주말 내내 묵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실감나고 행복을 느끼다니. 양손에 든 쓰레기 봉투와 낡은 슬리퍼,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잠깐의 햇살 속에서 터져나온 콧소리라니. 그 소박하고도 찬란한 풍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질투어린 부러움과 함께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다. 그 사연은 내가 그토록 자주 들어왔고 어쩌면 너무 흔해서 식상하다고 여겼던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는 해묵은 명제를 다시금 끄집어내게 만들었다. 우리는 늘 행복을 거창한 미래의 성취나 대단한 행운 속에서만 찾으려고 동분서주한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거나 커다란 집을 사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만난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우리가 미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미 내 주변에 수없이 흐트러져 있는 행복의 조각들을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이구나 싶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어쩌면 일상 속에서 발견해야 할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일까? 그 사연 덕분에 나는 내 삶 도처에 존재하는 소소한 행복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발견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통기타를 거쳐 하나의 멜로디와 가사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어난 노래가 바로 너와 함께면이다. 노래를 만들며 가사 한 줄 한 줄에 사연이 주었던 온기를 꾹꾹 눌러 담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나 봐. 너는 나에게 말했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어서 멋쩍은 웃음만 지었어. 사연 속 남편의 말이었을 수도, 혹은 세상을 향해 툴툴대던 나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는 문장들로 노래를 시작했다. 일상적인 날들의 평범했던 하루는 사실 객관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사랑하는 너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지루했던 하루가 내겐 마치 기적처럼 변해버린다는 고백을 담았다. 너와 함께라면 건조하게 불어오는 바람조차 향기롭게 느껴지고 매일 반복되던 지루한 일상도 눈부시게 아름다워진다는 후렴구를 부를 때면 내 마음도 사연 슛 따뜻한 햇살 아래를 걷는 것만 같았다. 특히 이 곡을 쓰면서 내 마음에 가장 깊숙이 박혔고 내가 쓰고도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두 구절이 있다. 바로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게 아닐까? 라는 의문과 우리라면 불행도 달콤할 거야 라는 확신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삶의 조그만 균열이나 슬픔이 찾아와도 금세 나는 불행하다고 단정짓곤 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대한 불행이 나를 덮치지 않은 평범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축복이자 행복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결속된 우리라는 존재가 된다면 설령 삶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을 마주한다 해도 그것마저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달콤함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너와 함께라면 삶의 쓴맛조차 기꺼이 나누어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다짐이 내가 이 노래를 통해 가장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이 노래를 만들고 공개한 당일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노래를 라이브로 처음 들려주었는데 다솜 DJ가 얼굴 가득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은총 씨, 이 곡 정말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정식으로 앨범 내게 되면 이 곡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타이틀곡으로 하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그 순수한 찬사는 내게 커다란 구원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내가 만든 작은 노래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건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다. 그 시절을 가만히 지나고 보니 내가 골방에 틀어박혀 곡을 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매일 가사와 싸우고 멜로디를 붙잡고 늘어지던 그때는 창작의 고통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삶에서 가장 밀도 높은 행복을 누리던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던 그 당시에는 왜내 일상에서 행복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늘 결핍을 먼저 바라보고 가지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방치해왔을까? 사연 속 청취자는 쓰레기를 버리는 짧은 순간에도 행복을 포착해내는데 정작 행복을 노래하는 나는 왜 그리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스스로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미 과분할 정도의 행복 속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늘더큰 행운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내 발밑에 피어난 들꽃을 짓밟고 다닌 건 아니었을까. 한편 이 노래는 내게 또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아픔이자 위로의 상징이기도 하다. 시간이 흘러 2021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전례 없는 단절과 고독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거뭇한 우울이 번져가고 있었다. 무대가 사라지고 관객과의 만남이 끊어지며 나 역시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간 김은총 연재도 시작하고 온더 블루 라이브 앨범도 내기도 했다. 바깥 세상은 온통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삭막해졌을지라도 귀에 흘러드는 음악을 통해서만큼은 지루한 방 안의 풍경이 아름다워지는 기적을 선물하고 싶었다. 사실 그 라이브 앨범을 세상에 내놓았던 가장 큰 밑바탕에는 2020년 가을 끝자락에 우리 곁을 영영 떠나간 나의 소중한 1호 팬 해리미를 기리는 것이었다. 내가 음악을 시작하고 아무도 내 음악에 귀 기울여주지 않던 무명 시절부터 언제나 가장 앞줄에서 나를 향해 아낌없이 박수와 환한 미소를 보내주던 1호 팬, 해림이. 내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주던 존재. 2020년 예기치 못한 이별로 그녀를 떠나보내고 내 세계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상실감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깨달은 것은 1호 팬 해림이야말로 살아생전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일깨워주었던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해림이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결국 내 곁에 존재하는 사소한 것들을 사랑하는 법이었다. 해리미를 떠나보고 또 일상의 지난한 굴곡들을 거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너와 함께면의 가사를 읊조려 본다. 그리고 다짐하게 된다. 늘그 자리에 당연하다는 듯이 존재해 주는 것들, 언제나 묵묵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내 소중한 사람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눈부신 햇살과 창가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청취자들까지 내 곁의 존재들을 이제는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아껴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행복은 멀리 있는 별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가득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다가도 찰나의 햇살에 콧소리를 낼수 있는 마음의 틈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안다. 내 곁에 머무는 모든 너와 함께 비가 그친 뒤 빼꼼 고개를 내미는 그 예쁜 햇살을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일상의 걸음들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싶다. 우리라면 그 어떤 불행마저도 달콤하게 녹여낼 수 있을 테니까.
1: 네, 너와 함께면 에세이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글 쓰면서 생각났었던 이야기들, 또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들까지 좀 풀어봤어요. 또 그리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게 됐었던 1호팬 해림을 또 기리면서 앨범을 내게 됐었던 그 이야기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너와 함께면이라고 하는 곡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1호팬 해림이 덕분입니다. 온더블루라고 하는 앨범이 11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1곡 중에 한 곡이 바로 너와 함께면이고요. 10번 트랙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너와 함께면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팬 해림이가 진짜 그참 희한하게요. 공연마다 한 명의 팬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든든하던지. 네, 요즘도 뭐 비슷합니다. 저희 뭐 팬클럽 회장님이라거나, 네, 과거에 또그 유튜브 작업을 열심히 해주셨던 알바님, 제시카 알바님 같은 경우도 좀 기억나는 팬들이죠. 그리고 소중한 팬들이고요. 지금도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 덕분에 얼마나 또 든든하고 또 다음 공연들을 좀또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종종 이렇게 때때로 제 페이스를 또좀 잃기도 하고 좀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게 되는 건 결국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또 어떻게 또 음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희한하게도 해리미가 떠나고 나서 JK 알바님도 만나고 저희 팬클럽 회장님 같은 분들도 만나고 한 덕분에 이렇게 계속 또 음악을 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와 함께면 그러니까 조금 더운 날도 뭐 흐린 날도 뭐 마음이 좀 어렵고 우울한 날도 어떤 한 존재 때문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되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 사이사이에 그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는 그런 재능 그런 행복을 발견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영감 삼아서 곡을 쓰게 되어서 참 감사한 노래고 그리고 너와 함께면 이 노래도 또 이제 경재 씨가 뒷부분에 이제 연주하는 그 멜로디카 연주가 저는 또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김건모의 그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에 나오는 그 멜로디를 또 차용한 오마주한 그런 연주가 또 인상 깊은 원곡이었습니다. 원곡이 그런 매력이 있었다면 뭐 너와 함께면 이제 편곡한 곡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도 뚝딱 작업했는데 요즘 그 공연장에서 부르고 다닙니다. 뭐 일단 2021년 앨범을 내기 전부터도 계속 부르고 다녔지만 틈틈이 부르고 다녔는데 요즘도 부를 때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한 곡 너와 함께면 편곡 버전도 불러드리고요. 들려드리고요. 또 3, 4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들려드릴게요.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예, 3부의 시작, 오늘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요, 정말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 또 노래까지 정말 팔방미인 같은 그런 분입니다. 관객들을 거대한 세계 속으로 순식간에 데려가는 마법 같은 그런 매력을 갖춘 분이신데요. 바로 우리 지역 전주와 전북의 무대를 종횡무진하면서 깊은 울림을 전하고 계신 배우 전태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전태경이라고 합니다.
1: 네,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아,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처음 나오셨죠?
2: 네, 처음 나왔어요.
1: 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전태경이고요. 주로 이제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뮤지컬 분야에서
1: 대활약하고 계시죠.
2: 대활약까지는 중활약정도 하고 네. 있고요. 작은 스튜디오 하나랑 이제 뮤지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태경님. 청취자분들도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가 되게 환해진다고 이렇게 또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2: 그런 말이네요.
1: 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태경 배우님과 네. 한 시간여 시간 동안 이야기들 나눌 건데요. 저희 그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요, 바로 그 AI 서칭과 함께 합니다. 네, AI 서칭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즘 그 챗GPT 제미나이 통해서 네. 검색을 많이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2: 네네. 네,
1: 그래서 거기에 전주에서 활동하는 배우 전태경님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해볼 겁니다.
2: 아, 네. GPT 잘 모르지 않을까요, 저를?
1: 네. 실제로 잘 모르는 뭐, 정보가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네. 되게 많이 나와서 곤란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네.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2: 네네네.
1: 네.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가볼까요?
2: 네.
1: 네. 아, 검색 나왔습니다.
2: 오.
1: 네. 전태경님, 이제 그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도 이제 검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2: 알겠습니다.
1: 네, 정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 전태경님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창작 뮤지컬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배우이십니다. 경사라고 하는, 뮤지컬 팀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공식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인스타그램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라고 밝혀줬고요. 전주의 주요 문화 콘텐츠인 야간 상설 공연들, 뭐 브랜드 공연 같은 데서 주연과 주요 배역 역할들을 맡으면서 전주 뮤지컬계에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2: 네.
1: 네. 생년월일도 알려줬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3년 9월 29일이라고.
2: 와.
1: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네. 또 주요 출연 작품. 이것도 깔끔하게 4개 뽑아줬어요.
2: 네.
1: 자, 2025년 조선 셰프 한상궁.
2: 네.
1: 전주 비빔밥 그 맛의 비밀.
2: 아, 네.
1: 전주 한옥마을 대사습청 야외 무대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야외 상설 댄스 뮤지컬인데, 이 전태경 배우는 주인공인 한상궁 역으로 새롭게 합류하여서 극중 청년 산이와의 로맨스 서사와 함께 전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맞군요.
2: 네.
1: 네, 일단 여기까지 틀린 게 없어요, 정보가.
2: 네, 네.
1: 매우 정확하죠?
2: 매우 놀라운데요?
1: 저도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자, 또 2020년 꽃 찾으러 왔단다.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진행된 공연이고요.
2: 네.
1: 덕선역으로 출연하셨다고 하고요.
2: 네.
1: 또 2018년, 2019년 저도 이거 본 거 기억이 나네요. 홍도 1589 및 홍도에서 전북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으로 2018년 시즌에는 앙상블로 참여했고 2019년 시즌에는 어린 자치기 역을 맡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공연을 봤던 기억이
2: 네,
1: 나네요.
2: 그렇죠,
1: 2019년
2: 그렇죠.
1: 어린 자치기 역할.
2: 이게 지금 그 AI 친구가
1: 네, 그대로 예, 그대로 지금
2: 따로
1: 네.
2: 그
1: 한
2: 게 조사하신 없어요. 게 아니고.
1: 예, 첫 전주에서 활동하는 배우
2: 너무 신기하다.
1: 전태경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지금 네, 네. 끝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안 믿으시는데
2: 의심하는 네. 건 저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1: 저도 놀라워서.
2: 네.
1: 그리고 또 있어요.
2: 네.
1: 2017년 배스맨 서울 대학로 드림아트 센터에서 공연된 뮤지컬로요. 비너스 역으로 출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2: 정답입니다.
1: 정확하네요.
2: 네.
1: 야, 저는 정말 몰랐었던 배스맨도 그러니까 서울 대학로에서도 활동을 하셨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 귀한 배우님이
2: 아이고.
1: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셔 주셔서 되게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상한 초대석을 지난 시즌1 때는 네. 막 그 질문지도 드리고요. 막 사전에 어떻게 답하실지 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드렸는데 조금 딱딱해지더라고요. 뭔가 준비한 말만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네. 이렇게 코너를 개편해봤는데 더 재미있고
2: 아, 네.
1: 또 예기치 않은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2: 맞아요. 저도 마음이 한결
1: 가벼워지세요?
2: 편하게 임할 수 있는 것
1: 네네네.
2: 같습니다.
1: 네. 편안하게 저랑 차 마시면서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2: 네.
1: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하는데 저는 수상한 초대석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그 제가 과거에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역사 전공인데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이렇게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거기서부터 사실은 저는 네네. 좀 듣고 싶습니다.
2: 아, 네. 때는 바야흐로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 네.
2: 그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해야겠다고 그 다짐했던 냉장고 앞에서 제가 다짐했거든요. 그 순간이 네. 아직도 저는 기억에 있어요.
1: 초등학교 시절에요?
2: 네네.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뭐 뮤지컬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저는 노래, 연기, 춤을 다 좋아하고
1: 네.
2: 다 하고 싶어라 했어요.
1: 진짜 팔방미인이신 거죠. 네, 네, 그때도 좋아하셨다는 것 자체가.
2: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뭔가 예술을 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어렸을 때 뭔가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1: 네.
2: TV에 뮤지컬이라는 게 나오는 거 보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 저거 노래, 춤, 연기 다 하네? 그러면은 난 저걸 해야겠다. 하고 네 그냥 그때부터는 변한 적 없이 네 대학교 진학까지도 쭉 누가 물어보면은 뭐 되고 싶어? 하면 뮤지컬 배우 할 거야? 라고 항상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때부터 욕심쟁이셨군요. 냉장고 앞을 기억하시는 게 참 너무
2: 네?
1: 독특해요.
2: 아, 네, 네.
1: 어떻게 그 냉장고 앞을 기억하세요?
2: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데
1: 네.
2: 이상한 순간은 기억을 잘하거든요.
1: 네.
2: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지 않을까.
1: 네.
2: 그 냉장고 앞이. 네. 네네.
1: 그러니까요. 뭐 우리 흔히 그 냉장고라는 그 어쨌든 매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근데 매체라면 거기서 뭔가 다짐을 적어놓기도 하고 엄마가 막 편지를 밥 꺼내 먹어 뭐 꺼내 먹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상장을
2: 네.
1: 붙여놓기도 하고
2: 맞아요.
1: 막 그런 공간이잖아요.
2: 네네.
1: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쭉 노래와 춤과 연기를 다
2: 네.
1: 그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잖아요. 셋 다 잘하는
2: 거. 그렇죠. 네, 맞아요. 할 게 너무 많고
1: 네.
2: 또 잘 해내야 하니까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정말. 네.
1: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거나 좀은 하나는 그냥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2: 네.
1: 근데 어떻게 그 쭉 한결같이 대학 때까지 계속 욕심과 열정을 놓지 않게 되셨나요?
2: 너무 욕심쟁이. 그 뭔가 놓아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고 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누구는 춤이 특기고
1: 네.
2: 누구는 노래가 특출나고 누구는 조금 연기가 단단하고 이게 네. 다 갖고 있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저도 난 셋 중에 뭘 제일 잘할까라는 고민은 많이 했어요. 뭔가 셋 중에도 특기가 확실하게 있는 게 무대에서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 부분을. 근데 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전 셋 다 두루두루 좋아해서 네, 두루두루 그냥 하고 있습니다.
1: 네, 셋 다 잘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예쁘게.
2: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1: 제가 포장을 참 잘하거든요.
2: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실제로 그러시고요. 제가 그래서 참 인상 깊었었던 그 자취 기억을 아직도 제가 가능성 기억하고 있는 이유도
2: 감사합니다.
1: 그 이유예요. 셋 다 잘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놓지 않고 또 그 순간순간에서 계속해서 그 애정을 유지해 오셨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인상 깊고 네. 멋진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1: 그래도 그걸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뭔가 연료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음악을 했을 때 음악을 노래를 일단 처음에 잘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박수를 받고 네. 너 노래 잘한다 이런 표현 들었을 때 계속 네. 유지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학창 시절에 그런 무대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떤 네. 그런 과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 네네. 저도 이제 노래 자랑이나 네. 뭐 장기 자랑이나 있으면은 많이 나갔고 네. 또 잘한다 소리 들으면 당연히 저도 연료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뭐지? 저는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따라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1: 아.
2: 선생님들 나와서 시켜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어쨌든 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네.
2: 관찰력이 있어야
1: 선생님을
2: 되니까.
1: 따라하는.
2: 네네. 네. 근데 막 유명 인사는 못 따라하는데 근처에 있는 지인들을 좀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니까
1: 네.
2: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기로도 관찰력을 계속 키우려고 자연스럽게 네, 디벨롭을 시켰고 그냥 저는 뭐랄까 누가 막 잘한다 해도 뭐 연료가 되지만 제 스스로 다른 일을 할 때 확 느껴져요. 제가 뮤지컬을 할 때 가장 네.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잠깐 다른 길을 가야겠어 해도 갔다가 어차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보면 아 나는 진짜 이만한 게 없구나 힘들어도 견뎌야겠다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일을 할 때 이렇게 막 시들어 있는 제 모습을 못 보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가장 스스로가 생기 있는 순간이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 친구들한테도 그런 선생님들을 뭐,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에도 좀 기쁨을 준 거잖아요.
2: 네네.
1: 행복을
2: 맞아요.
1: 좀 전달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본격적으로 그 연기라는 것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어떤 데뷔를 하게 된 그런 배경도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그 과정들이 좀 지난했을 건데 네. 좀 축약해서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 네네. 이제 처음에는 예고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주에서도 약간 시골에 살았고 부모님께서도 막 예체능적으로 키우실 생각은 딱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1: 네.
2: 그냥 그때는 태권도 아니면 피아노였거든요. 저희 학원은. 뭐 뮤지컬 학원 이런 게 없었어요.
1: 네.
2: 요즘 친구들 보면은 이것저것 막 하키도 하고 막 바이올린도 하고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1: 그쵸.
2: 네. 근데 제가 당시에 느꼈을 때는 뭐 별도의 그게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예고 간다며 뭘로 갈 거야? 이랬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1: 네.
2: 대답을 못한 거죠. 뭐 연기를 해야 되나? 그럼 노래를 해야 되나? 뮤지컬이라는 건 없나?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된 생각을 못하고 저는 그냥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인문계를 진학하게 됐어요.
1: 그냥 유예무야. 흘러가는 것처럼.
2: 네. 그냥. 할 말이 없네? 그러게 나 뭘로 가지? 하다가 네. 인문계 갔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극단에 이제 시민 참여형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1: 네.
2: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조금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활동하다가 뭐 정식으로 단원이거나 뭐 따로 급여를 받거나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시민 참여여서 공연을 하면서 느꼈죠. 아 조금 더 입시라는 체제를 거쳐야 그때는 막 혼자 했거든요 연습도.
1: 네.
2: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느껴져서 연기학원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다니고 싶다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이제 예대에 들어가게 됐고
1: 그때 전공 뮤지컬 네. 학과였나요?
2: 네. 뮤지컬과인가 뮤지컬 학과인가
1: 네. 네,
2: 그랬던 것 같아요. 뮤지컬과 진학하고 그때 제가 썼던 것도 거의 아마 연극영화과보다는 아예 그냥 뮤지컬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공연들은 거의 매번 오디션을 봐서 네. 작품을 하나하나씩 하게 됐죠.
1: 그것도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2: 뭘 모르니까 건.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2: 내 수준은 잘 모르고 그냥 아 오디션 봐야 되나 보다 하고.
1: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했었던 처음 만났던 작품을 기억하시죠?
2: 대학교 때요?
1: 네.
2: 아, 네.
1: 처음으로 그 제대로 된 그 뮤지컬이라는 걸 해봤던. 아, 뭐 네. 물론 이제 그 사회 뭐랄까 시민 참여로 하셨던 그 작품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 네, 기억해요.
1: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 어떤 걸 소개할까요? 시민 참여 때요?
1: 네, 그것도 좋고요. 네, 그 둘 다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네. 그 시민 참여했던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이었는데요. 비상이라는 작품이었던 비상.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앙상블로 나왔었고, 그때 극단 단원분들이, 비행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였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스토리였고 갈라쇼 형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노래와 춤을 배워서 이제 소리문화전당 야외 무대에서 야. 그때 공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네.
2: 그리고 대학교 때 처음 했던 뮤지컬은 그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 아, 렌트. 네. 아시죠?
2: 아주
1: 유명하죠.
2: 네, 네, 네. 대학생들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렌트의 미미 역할과 모린이라는 역할을 네, 한 두 차례 나눠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1: 그때 그게 그 렌트가 네. 오디션 첫 오디션작이었나요?
2: 대학교 때요?
1: 네.
2: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오디션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인원이 좀 모자라가지고.
1: 뭐 이미 따놓은 당상?
2: 아니, 따놓은 당상이라고. 네.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1: 그래도 그렇게 해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2: 맞아요.
1: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 학제에 와 있는. 네. 그랬군요. 그러면 그 렌트의 넘버를 하나를 듣고 갈까요? 아니면 저도 이제 오늘
2: 네.
1: 배우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난 뮤지컬 넘버 최근에 뭘 제일 좋아하지? 뭐 이제 과거에 뭐 물론 남자분들 남자 보컬들은 한 번씩 늘 부르게 되는 지금 이 순간도 있지만 전 최근에 그 Somewhere in Ohio라고
2: 네.
1: 하는 그 곡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2: 네 그걸 들을까요?
1: 네, 아니면 임상아의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조금 구태의연하지만
2: 아 제가 또 뮤지컬 그 곡에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1: 좋아요.
2: 듣고 네. 에피소드를 말할까요?
1: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네.
1: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여러분께 띄워드리고요. 대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2: 네.

0: 네. 예,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배우님이 또이 뮤지컬, 이 노래를 또 관련한 추억이 있다고 하셔서 좀 기대가 됐는데요. 예,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1: 소리가 저한테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제가 거기 올려드릴게요. 네네. 예, 보니까 배우님, 잘 나가고는 있고요. 네. 어떠세요?
1: 제 귀에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들려. 갑자기 왜안 들리죠?
0: 네. 그래도 제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1: 네네,
0: 되겠습니다. 제가
1: 알겠습니다.
0: 고쳐드릴 테니까요. 네.
1: 임상아님의 뮤지컬이라는 곡이 왜 기억에 남냐면요. 아빠가
0: 네.
1: 성악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립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성악을 하셨는데 제가 뮤지컬을 한다고 하니까
0: 네.
1: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아냐.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집에서는 더 심해요. 원래 가족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막 노래 이런 거잘안 하잖아요.
0: 네. 특히나 부모님 앞에서는 어릴 때나
1: 네,
0: 하지.
1: 맞아요. 어렸을
0: 네.
1: 때도 저는 내외했었어가지고, 엄마, 아빠랑.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그쪽에 약간 계셨다 보니까, 어쨌든
0: 네.
1: 무대나 이럴 쪽에.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재능 있어도 아주 힘든 곳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겠다. 자질 있는지 없는지.
0: 아, 아버지가 성악가 선배님으로서.
1: 네. 내가 스킬도 없어 보이고, 노래 들어본
0: 네네.
1: 적도 없는데 뮤지컬을 한다 하니까 당연히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네. 갑자기 방문을 여시더니, 시간을 하루 주겠다. 다음날 아침, 나에게 노래를 한곡 들려줘라. 내가 너의 자질을 테스트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심장이 사실 쿵쾅쿵쾅 하면서,
0: 아, 진짜 너무 재밌다.
1: 어떻게 하지? 와, 아빠 앞에서 노래를, 첫 오디션인 거죠, 어쨌든? 근데 제가,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쑥스러워가지고, 모른 척 했어요.
0: 외면하게 된 거죠.
1: 외면했어요.
0: 네.
1: 집에 나갔어요, 그냥.
0: 네.
1: 버스를 탔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기 전까지, 내내 이 뮤지컬 곡을, 임상아 씨 뮤지컬 곡을 계속 MP3로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0: 네.
1: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외면을 하고서 버스를 탔거든요.
0: 네.
1: 그때 또 뮤지컬 임상아 씨의 뮤지컬을 듣고 있었는데 제 이어폰 너머에 또 뮤지컬의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노래가.
0: 나도
1: 뭐지?
0: 듣고 있었는데.
1: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 말고 외부에서 또 나는 것 같은데 하고 이어폰을 뺐는데 버스에서 그 노래가 나오고 있었던
0: 와, 진짜
1: 거예요.
0: 운명 같다.
1: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잊지 못해요. 제가 계속 많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맘졸이고 생각한 그 에너지가 다한 건지 너무 신기하게 진짜 동시에 듣고 있는데 나오고
0: 진짜 영화
1: 있었어요.
0: 같은 순간이었네요.
1: 네네. 그래서 그게 이 곡에 얽힌 저의 에피소드입니다.
0: 네. 아니, 그때가 뭐,
1: 네.
0: 임상아님의 뮤지컬이 막 데이트를 해서 막한 시즌을 휩쓸 때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진
0: 네,
1: 않았어요.
0: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음악을 듣고 있을 때
1: 네.
0: 버스에서 흘러나왔다는 게, 저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분들이 진짜 확실히 좀 뭔가 그 예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운명 같은 순간 같기도 해요. 약간 복선 같기도 하고요. 네.
1: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네.
1: 네.
0: 뮤지컬, 임상아의 뮤지컬이 또 이렇게. 그래서
1: 네.
0: 아버지께 그러면은 그 테스트는 통과하신 건가요? 뮤지컬 부르셨어요?
1: 안 불렀어요, 결국.
0: 결국엔.
1: 네.
0: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뮤지컬을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허락을 이렇게 받게 되신 거죠?
1: 제가 허락한다라는 그런 말을 안 듣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나는 한다 하고. 딱히 아버님께서도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0: 네.
1: 그냥 하는가 보다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공연 보러 오시면 코멘트는 많이 해주세요.
0: 뭐 여기선 이랬어야지 뭐 이런
1: 이제
0: 식으로인가요?
1: 거의 음악적인 부분인데 저도 이제 잘 못한 거 알거든요.
0: 어떤 발성적인 부분.
1: 네, 피치가 떨어진다든지 호흡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저도 아는데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0: 맞아요.
1: 네, 가족이니까.
0: 아무래도 가족한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좀
1: 네,
0: 바라게 되잖아요. 저도 저희
1: 맞아요.
0: 아버지가 뭐 라디오도 자꾸 계속 보시는데 옷 예쁘게 입고 가라, 모자 쓰고 가지 마라, 아~ 뭐 또 해서 네, 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또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법이어서
1: 맞아요 맞아요
0: 또 이제는 아닌데. 크니까 또 네. 알긴 알지만 알긴 또 이게 알지만 약간
1: 네
0: 그 마음이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너무 응원하고 계실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0: 아버님께서도 아마 이 방송을 이후에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버지께서도 흐뭇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1: 그 링크를 공유해드릴지 말지 고민 중에
0: 그것도,
1: 있습니다.
0: 네. 네. 어떻게 전생에 아버님께 어떻게 사석으로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 방법이 저는 없어가지고 일단 그렇지만 네, 네.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첫 렌트 이야기도 했었고 첫 작업하셨던 이야기 비상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하고 왔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작품들이 어찌면은 그 배우님들한테는 그 필모그래피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그 필모들이 그 기존의 그 경험들을 중에서도 약간 어떤 기점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1: 네, 네.
0: 네, 어떤 작품으로 또 이렇게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1: 17년도에 했던 배스맨이 조금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게 또 검색에도 잡혔고요.
1: 네. 네.
0: 비너스 역을 하셨던 네. 배스맨.
1: 네.
0: 어떤 작품이죠?
1: 세신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웹툰 목요괴신이 있었듯이
0: 네.
1: 세신사 안에서 벌어지는 뭐 초짜 세신사의 뭐 꿈과 뭐 그런 에피소드들로 이어진 거고 제 역할은 말 그대로 남탕 안에 있는 비너스 동상 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멈춰 있다가 살아서 말도 하고
0: 이별도 하고 갑자기
1: 다시
0: 참여하고,
1: 멈추고
0: 개입하고
1: 네네네 네. 네, 네. 사람들한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약간 영혼이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이 뮤지컬이 대학로에서는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학교 폭력 뮤지컬도 하고 뭐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이제 대학로가 약간 그래도 이제 메카잖아요.
0: 배우님들의 어떤 꿈의 무대
1: 네, 연극 거죠. 메카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는 사실 처음 작품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0: 네.
1: 이제 막 갓 대학교 졸업한 아이였는데 연출님이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제가 약간 언더스터디, 그러니까 원래 배우님이 계시는데. 저를 약간 그래도 아예 떨어뜨리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다고 메인으로 세우기는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가끔씩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어요.
0: 그때 네. 가능성을 보신 거네요.
1: 네, 그래 주신 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부담감을 안 해버렸던 거예요 그때.
0: 아무래도 욕심이 나니까요.
1: 네, 그리고 막 봐봐 키라성 같은 저에게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너무 제가 부족함을 스스로 이제 느낀 거죠 연습 때도. 그래서 막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막 계속 죽어라 막 노래 연습하고 하는데 이미 제가 너무 항상 얼어 있고 굳어 있고 해서 경험도 없고 하니까 유연하게 뭔가. 여러 가지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막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0: 소진되는 거죠.
1: 네, 그때 막 여러 가지 일이 조금 개인적인 일도 겹쳤어가지고 그 걸을 때마다 배가 아파서 병원 막 고려병원까지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배가 진짜 미친 듯이 아파서
0: 냉장 그런 건 아니죠.
1: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뭐 작은 병원에서는 뭐 이게 뭐 췌장이 어쩌고 위기가 어쩌고 장이 뭐 어쩌고 십이지장이 어쩌고 이게 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와 나 큰일 났나 했는데 이제 고려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번 조금 눌러보시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체증이 싹 내려가면서 아 그래 맞아 이거였던 것 같다 하고 그 공연을 기점으로 제가 아예 배우를 안 하겠다 해서 전주로 내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내려온 게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 복통한테 우리는 그럼 고마워해야겠네요. 그 덕분에 전태경이라고 하는 배우를 전주 전북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1: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네.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배스맨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 복통한테도 너무 고맙고 고려병원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1: 아 그러네요. 네, 네.
0: 아 저는 이제 로컬 또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빛나는 그 예술가분들 빛나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 전주에서 활동해 주시는 게 너무 기뻐요.
1: 네. 네.
0: 근데 놀라운 건 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연기를 안 할 거예요 하고 네. 돌아오셨는데
1: 네.
0: 전주로 오셨는데
1: 네.
0: 지금 이렇게 배우님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1: 네.
0: 그 이야기도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네. 네. 내려와서 진짜 배우 안 하려고 네. 막 그 디자인을 하려고.
0: 디자인이요?
1: 네. 와. 진짜 뜬금없는데 모르겠어요. 좀 난 디자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비 지원으로 배워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내일 배움 카드 막 네. 알아보고 네. 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전북 문화재단에서 홍도 오디션이 올라온 거예요.
0: 마침.
1: 네.
0: 하, 운명이다.
1: 네. 네. 아직 그 카드를 쓰진 않았을 때.
0: 발급은 했는데.
1: 네.
0: 디자이너 전태경이 될 뻔했던 네. 순간에 홍도 공모가 올라왔네.
1: 네.
0: 네.
1: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 전주에 지금 연극과 뮤지컬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예.
0: 네.
1: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있었고 스무 살 때 바로 서울로 갔으니까
0: 네.
1: 전주에 공연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뮤지컬 뭐 브랜드 공연이고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봤는데 역시 사람이 힘을 빼고 살아야겠다라고 느낀 게 이제 힘을 빼면 붙더라고요. 오디션에 너무 많이 주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희한해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잘 정황도 모르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다행히 붙어서 그때 연수단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뮤지컬 하고 다음에 또 오디션을 봐서 그때 어린 자치기 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원으로 처음 시작하셨다가 네. 그래서 앙상블 참여하셨다고 네. 18년에 나오는 거군요.
1: 네. 9년에
0: 이제 네. 어린 자치기 역을 네. 하셨고요.
1: 어린 자치기도 제가 그걸로 오디션 본 건 아니었고 원래 앙상블이었는데요. 이제 어린 자치기 역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남자 주인공의 아역, 그러니까 남자 아이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캐스팅이 아직 불분명할 때 그냥 우연히 이제 연출님이 시키셨어요. 일단 네가 해라. 그냥. 네.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열심히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잘 맞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0: 네, 저도 정말 가장 그 홍도 역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때 저희는 제 동생이 전주에 놀러 왔어가지고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1: 그래서 어린 자치기가 사실 정말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잠깐 나오는 조연이잖아요.
0: 상반기에 어쩌면 하드캐리하던 역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1: 저는 이걸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초반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조연도 아니고 거의 약간 단역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해 주시는 분이 그 은총님 말고 또 계셨어요.
0: 그러니까 어린
1: 자치기 잘 봤다고.
0: 네.
1: 저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짧았어서. 근데 이게 뭔가 제가 그거 할 때 엄청 즐거웠거든요. 제가 그거 할 때.
0: 그냥 자치기셨군요. 본인이.
1: 네. 그 연기가 너무 편하고 재밌었어요.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역할은 뭔가 또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구나도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홍도까지는 어린 자치기를 하고 세 번째까지는 제가 배우로는 참여 안 하고 그때는 조연출로 참여를 하고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홍도 시즌은.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인지 사실 저는 몰랐잖아요.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무대에서 연기하시는 태경님의 자치기 역을 보고
1: 네.
0: 그땐 태경님의 존재도 몰랐고
1: 그쵸.
0: 조남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1: 그쵸.
0: 그냥 그 자치기 역 배우님 너무 개성 있으시고 너무 잘하신다 하고 보고 온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전주로 돌아와서 전주에서 펼친 작품이었다니 첫 작품이었다니 이게 되게 감동 포인트네요.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0: 그게 공교롭게 그 공연을 봤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감사하고 네. 이 생각해보니까 봤다는 것도
1: 네.
0: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뭐 그 흐름이 이제 계속 그 연출님의 눈에도 드신 거고 눈에 드신 거고 인정도 어쩌면 받게 되신 것 같은데
1: 네.
0: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는 뭐 그 탄탄대로를 걸으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꽃 찾으러 왔단다도 이제 여기 찾아뵙고 한상궁도 이제 네. 최근에 작품이신 네. 것 같은데
1: 막 그렇게 탄탄대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꽃 찾으러 왔단다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요가에 빠졌어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쪽으로만 일을 했었어요.
0: 야, 디자이너도 꿈꾸셨다가 요가 그러면은 요가 강사, 요가 트레이너
1: 네네네를
0: 꿈꾸셨군요.
1: 네, 그래서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 수업하고 네. 오후에는 아이들 뮤지컬 수업하고 저녁에 또 요가 수업하고 거의 이걸 반복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꽃 찾으러 왔단다 연습 가고 공연 올리고 그냥 1년에 작품을 진짜 한두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강사 생활 위주로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잘 몰랐어요. 되게 오래까지 홍도로 시작은 했지만 전주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저도 최근에야
1: 회장님이랑
0: 처음 인사를 맞아요. 드린 거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거나 예술가들과의 모임을 갖거나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제 또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알고
0: 네.
1: 제가 지원해보면서 다양한 예술가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때는 아예 그런 루트를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사람들이 아 전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연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 아니었어? 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0: 그 동료 업계분들.
1: 네네네. 그래서 아 누군지는 아는데 다들 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 창극을 한 1, 2년 정도 했었거든요. 2년 정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소리꾼 분들과 배우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0: 네.
1: 네. 어떻게 또 소개 되면서 뮤지컬 뭐 한상궁이라든지 조금 더 브랜드 공연을 더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이름이나 뭐 정보들 이런 거를.
0: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전주 문학에서 더 이렇게 인지도를 넓혀가게 됐던
1: 네,
0: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 어떠세요? 꽃 찾으러 왔단다, 뭐 중간중간 하셨던 작품들도 있으실 테고,
1: 네.
0: 또 조선 CF 한상궁에서 이제 주인공 한상궁 역을 또 맡으셨었어요.
1: 네.
0: 네. 네. 감회가 되게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전주 고향에 돌아와서,

0: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막 소리를 나름 따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소리꾼은 아니고 배우로서 참여한 거고. 근데 정말 이제 뮤지컬이라는 걸 하고 또 역할도 정확하게 주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와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가끔씩 와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하는 것 같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잣말로. 근데 또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배스맨 이후로 약간 무대 공포증이 생겼었거든요.
1: 아무래도 네. 너무 극심한 네. 압박감을 받으셨으니까요.
0: 복통을 호소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1: 효자 같은 네. 그 복통 덕분에
0: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앙상블을 하거나 할 때는 너무 무대 서는 게 재밌고 행복하고 튀고 싶고 막 이랬는데 막상 저한테만 솔로곡이 주어지고 그래 버리면 갑자기 제가 힘이 들어가고 두려워지면서 너무 부담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1: 그 스포츠 영어로 입스라고 하잖아요.
0: 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1: 트라우마 같은.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는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감사하고 그거는 당연한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있다 보니까 매주 상설을 하는 공연에서는 조금 막 되게 좀 아직 느껴지더라고 그 두려움이. 그래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직도 남아 있구나.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한상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제 8월 28일 날 전주에서 또 책봉을 올라갑니다.
1: 뜨거운 또 여름에.
0: 네. 7월 8일에 증평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요. 8월 28일부터 아마 11월 중순까지 전주 대사습청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게 되네요.
1: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0: 네, 11월 중순까지 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을 네, 절찬리에 상영하게 됐습니다.
1: 저도 지인들이랑 시간 내서 보러 갈게요.
0: 네. 네. 그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투 캐스팅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으니까
1: 잘 보고 가야겠네.
0: 네. 혹시나 이제 은총님 보러 오실 수 있는 날에 저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네.
0: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시면 제가 캐스팅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인스타그램 주소도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제 인스타그램은 페스티벌 전입니다.
1: 네. 네. 중간에 언더바 있다고.
0: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언더바 네. 있습니다.
1: 하셔서 그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 질문 또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지금 또 임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또 최근에 또 스튜디오도 차리셨고 또 네. 새로운 팀을 또 결성해서 네. 또 청춘 마이크에 선정되는 쾌거를 또 입으셨어요.
0: 맞습니다.
1: 네. 자랑 좀 해주시죠.
0: 네. 제가 뮤지컬 팀 경사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제 닉네임이 전태경사났네여서 그냥 사람들이 경사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1: 너무 좋은 닉네임인데요.
0: 네. 근데 사실 경사나면 좋잖아요.
1: 제 닉네임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실버건인데 네. 경사 너무 좋다.
0: 실버건.
1: 네. 그럼 뭔가 멋있는데요?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0: 그래서 뮤지컬 팀을 작년에 만들려고 할 때 그냥 익숙하면서도 뜻이 되게 경사스러운 말 그대로 경사를 채택을 하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활동은 했고 그 팀으로 이제 보통 뮤지컬 3, 4인 팀으로 해서 전북에 있는 여러 축제들을 네 뮤지컬 갈라쇼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성 팀이다 보니까 고정 멤버는 사실 저밖에 없어요.
1: 그래요?
0: 네, 사실 제가 1인 그거.
1: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개관 체제로.
0: 네, 맞아요. 뭐 제가
1: 헤쳐모여 시간
0: 헤쳐
1: 되면
0: 헤쳐모여 맞아요, 맞아요. 그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1: 그쵸.
0: 예,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청춘 마이크에 올해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 활동을 지금 전라 제주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라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배우분들이 뮤지컬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주에.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0: 실용음악이나 뭐 연극 하시는 분은 많은데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1: 희소한
0: 정말
1: 장르이긴
0: 희소하세요.
1: 해요. 확실히 전주가.
0: 그냥 여자분들은 조금 계신데 남자분들이 정말 없으셔서 혹시나 이 방송을 나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전북권에서 활동하시면서 뮤지컬을 조금 하신다 하시는 분은
1: 계정으로.
0: 계정으로 네, 영어로 그대로 기영사 언더바 있고요. DM 주시면은 네, 같이 활동해 보아요.
1: 네. 저희 방송에서 그 뮤지컬 배우, 또 배우님을 그 시즌2에서 모신 배우님은 처음이시고요. 근데 나오셔서 그 단원, 객원 모집하시는 분은 또 사상 처음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3, 4부 수상한 초대석 역시 수상한 배우 전태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진짜 기쁘고 좋은 일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좋은 닉네임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이름을 가진 팀이 잘 된다는 주의자이거든요.
0: 맞아, 이름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도 음악을 그래서 이상하게 오래 하고 있는데,
0: 아,
1: 네. 또 스튜디오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죠.
0: 아, 네. 그니까 제가 작년부터 뭐를 막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네, 제 인생 흐름이 지금 딱 그럴 때인 것 같은데 올해 5월 달에 그 전주 덕진구 호성동에 작은 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1: 저희 공동체 라디오 인근이네요.
0: 맞아요.
1: 가깝습니다.
0: 맞아요. 놀러 오세요.
1: 네. 저는 물론 여기가 집이 아닙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0: 네. 그 아이들 뮤지컬 교육 하는 일과 그리고 지금은 또 성인 취미반 뮤지컬을 이제 막 모집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1: 이제 개강이에요?
0: 네, 이제 개강을. 네,
1: 그러셨구나.
0: 계속 체험 수업 위주로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어쨌든 제가 선택을 당하는 입장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이제 해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역시나 이제 쉽지 않고요. 정말 많이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제 두달 찬가?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뮤지컬 배우러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윔지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1: 네, 좋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전주에 돌아오셔서 홍도를 만난 기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면 그냥 뭐랄까 지역에서 뮤지컬 배우라는 것, 그냥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에서도
0: 그쵸.
1: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그중에서도 로컬, 그중에서도 전주에서 이런 세 가지 다할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활동한다는 게 그만큼 녹록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서 이 꿈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감히. 네.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 이런 그런 새로운 시작들 또는 이제 경사스러운 어떤 그런 쾌거들도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 가고 계신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0: 일단 경사와 윔지컬 스튜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경사 뮤지컬 팀이 더 많은 행사에서 활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라도를 넘어서 좀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윔지컬 스튜디오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한번 경험해보고 또 무대에도 서보고 하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작품도 지금처럼 다양하게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불러주신다면 마당창극이나 다양하게 정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 네. 포부를 또 밝혀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지역에서 그런 공연을 접할, 뮤지컬을 접할 기회들도 흔치 않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모지라고 불러도 사실 무방할 겁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정말 종합 예술이잖아요.
0: 네.
1: 그만큼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사실 가장 좀 상위 어떤 기획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규모의 경제에서 조금 지역이 밀리는, 좀 부족한 그런 경향성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을 보는 건 뭐냐면, 우리 전주 지역이 영화의 또 도시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전주 지역이 또 극단 정말 대단한 배우님들이 많이 계신
0: 네,
1: 또 그
0: 네,
1: 지역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한 축을 또 담당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뮤지컬도 극단이라는 게 있나요?
0: 예전에는 수컴퍼니라고 제가 들어봤는데
1: 네, 수컴퍼니. 네.
0: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이번에 또 그 보니까 패션쇼와 연결해서 하는 그런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수컴퍼니.
0: 아,
1: 네.
0: 그리고 이번에 지원 사업에서 알게 된 그 극단 어디였죠? 뮤지컬 극단인데.
1: 네, 네. 아, 두 글자였는데.
0: 그러니까요. 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 네.
0: 아, 이거 말씀드려야 예, 되는데.
1: 네. 그렇게 그런 극단들 또 형성하시는 그런 흐름도 네.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극단이요?
1: 네. 아무래도 뮤지컬 스튜디오가 자연스럽게 그 교육을 담당하다 보면, 후진들이, 그런 후배들이 양성이 될 테니까, 어느 순간 이 선배로서 또 이렇게 울타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흐름도 아마 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0: 네, 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1: 네.
0: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아무튼.
1: 좋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또 시간이 금방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제가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또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배우 전태경도 있지만 네. 인간으로서의 전태경.
0: 네.
1: 또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또 좀 이제는 정말 프리롤로 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또는 감사한 분들 또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앞으로 어떤 꿈 같은 것들도 더 다양하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전주 뮤지컬 극단은 극단 골무였습니다.
1: 아, 골무였군요.
0: 네.
1: 맞아요.
0: 아,
1: 골무였죠. 두 글자였던 걸로
0: 네,
1: 기억하고 있었는데.
0: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감사한 분들은 사실 뭔가 시상식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많고.
1: 네.
0: 네.
1: 그럼 뮤지컬 배우로서 이 지역에 좀 더 필요한 인프라라거나 뭐 그런 전주에게 또 바라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일단은 그 전주시 뭐 전북문화재단이라든지 전주문화재단이라든지
1: 요즘 전주관광재단도 생겼고요.
0: 네. 재단에서 그 홍도 같은 뮤지컬 사업들을 어떻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하면 전주 분들도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오디션 보러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상설로 하니까 아예
1: 네.
0: 그냥 숙소를 잡으셔서 전주를 거주하시면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서울이나 타지에 계신 배우들도 전주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또 많이 알게 되고 저희들도 반대로 더 좋은 영향을 받아서
1: 선순환을
0: 네 선순환 될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전통의 색이 조금 짙은 것 같은데 전주라는 도시가 그게 당연히 뭐
1: 지역의 정체성이긴 하죠.
0: 정체성이긴 네. 한데 이제 저 진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것도 좋지만 또 뮤지컬이라는 분야도 요즘 사람들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장르잖아요.
1: 그렇죠. 제 주변에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 다들 그냥 서울로 진짜
0: 그쵸.
1: 그 비싼 티켓과 교통비 물어가면서 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전주에도 좀 그런 공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뮤지컬을 경험해보신 분들, 작업해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사실 힘드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게 결국에는 그 인적 인프라인 거니까요.
0: 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또 전주의 이 뮤지컬 사업 이런 문화를 널리 확장시키시고 싶으신 우리 제작자 여러분들, 연출가 선생님들, 배우분들 전주로 많이 네, 내려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고려병원에라도 전화를 해야 될지 배 아파서 오시는 그 배우님들 계시면
0: 네네.
1: 아, 그거 스트레스 때문이야. 전주로 가면 치유되요라고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네.
1: 네. 아, 아무튼 대학로에 어떻게 뭐 이렇게 복통 이렇게 이거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요,
1: 싶을 정도로.
0: 진짜로. 네, 요절 너무, 복통으로.
1: 네. 네. 진짜, 예, 요절 복통도 너무
0: 네.
1: 좋네요. 아, 네이밍을 너무 잘하시네요.
0: 요절 복통으로.
1: 네. 네. 전태경 배우가 만드는 요절 복통. 뮤지컬도 그러니까. 좀 미래를 또 꿈꿔보게 되는 네. 약간 희한한 방송 지금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 저희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곡을 띄우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또 흐름도 왔어요. 이제 딱 2분 정도의 시간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 좋을까요?
0: 아 네.
1: 저한테 미리 전달해 주셨던 그 곡일까요? First Time in Love.
0: 네. 네. 좋습니다.
1: 네. 네. 그 곡인데요. 좋습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 그리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요. 저희 세레모니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이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네. 전주에 오면 천태경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끝이 납니다.
0: 아
1: 네.
0: 알겠습니다.
1: 마지막 샤라우십니다 저희 방송에.
0: 전 네. 전주에 오면 전태경입니다.
1: 제가 전주에 오면 외칠 테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그 한 시간 동안 저에게 너무 잘 이렇게 공연을 한다. 이렇게 라디오 이끌어 주신 은총님께 일단
1: 아이,
0: 너무 감사드리고 섭외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출연해주셔서.
0: 아 네. 그 앞으로도 뭐 다양한 작품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전태경 배우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통 없으신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1: 네 전주에 오면 아 이런 멋진 뮤지컬 배우가 있구나 이런 배우님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좋은 경험. 제가 홍도에서 느꼈던 어린 자취기억의 태경 배우님의 그 인상 깊었던 연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주에 오셔서 태경님의 연기 그리고 이 전주의 멋진 뮤지컬 연기가 펼쳐지는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0: 네.
1: 자, 외칠게요.
0: 네.
1: 전주에 오면
0: 전태경입니다.
1: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자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s this the end? I don't know.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종일 텅 비어있던 놀이터가 해질 무렵이면 아이들 소리로 자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벨소리, 아이들 고함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에 이끌려 먼 놀이터를 내리다 보자면 10여 명 남짓 아이들의 활기가 이렇게 크구나 싶게 귀하게 보입니다. 놀이 모습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아이들의 노는 모습은 싱싱하고 희망이고 꿈이고 귀하게만 보입니다. 배낭여 잠시 후에 뵐게요.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령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배짜기 대회의 도은 쪽의 책임자인 소판 부인을 찾아가 배틀이 부서진 연유를 알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설득을 하고 허락을 얻어냅니다. 오늘은 212쪽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배틀에 앉지 않은 사나가 저편에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았는지 기별은 예상했던 것보다 며칠 늦게 왔다. 사나의 전달자가 밤늦게 찾아왔을 때 자은은 저녁나절 더워서 가벼이 했던 옷차림을 얼른 제대로 하고 안으로 맞았다.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건네온 것을 펼치니 꽤 큼직한 종이었다. 10명의 이름과 메일의 날짜들, 바로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수들이 쓰여 있었다. 세 종이의 같은 농도의 먹으로 쓰인 걸로 보아 사나가 아래는 것을 정리해 쓴 것으로 보였다. 쓰신 것이 무엇이라 하시던가. 배자는 여자들이 각자 매일 잔 길이를 도철 부인이 자로젠 기록한 것이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짠 양을 따로 기록한 것이구나. 사나의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철 부인이 많이 짠 이에게 상을 약속하셨다던가. 어떤 상을? 나라의 대화이니 사사로이 상을 줄 수는 없지만 가장 뛰어난 자를 금전에 모로 뽑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있던 모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자리가 났다고요. 자은은 모라는 호칭이 들을수록 미묘하지 않는가 싶었다. 금전에 모가 된 여자들은 자기 집에서 내성까지 일하러 가기도 했지만 내성 안에 내내 머무는 이도 많았다고 들었다. 배짜기가 워낙 몰두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홀몸인 경우도 흔한데 그들 모두를 묶어 모라고 부르다니 그들의 엄이란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영예로운 일이지만 제약도 많은 일이었다. 수군거리는 이들은 왕실의 공예가가 되는 것이 국로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니 금전의 모로 뽑히고 싶은 이와 뽑히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 것이고 그 의사는 짜는 배의 길이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사나님께 깊은 사의 전해주시게. 덕분에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따로 제 편에 맡기실 건 없으십니까? 하인이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보답의 물품을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예의려나. 자은은 보낼지 말지 망설였던 향랑을 잘 묶어 내밀었다. 하인이 슬쩍 살피며 그것을 받았다. 서찰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찰? 보답품만 덜렁 보내는 것보다 인사를 써보내면 나을 듯도 싶었다. 자은은 붓을 들어 감사의 인사에 더해 계절 인사와 앞으로 복된 일만 만나라는 축복까지 적었다. 다 쓴 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었다. 차분히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누가 본다 한들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었다. 잘 말리고 잘 접어 건넸다. 그제야 사나의 사람은 할 일을 마쳤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살펴가게. 자은은 혼자나마 등잔에 기름을 낭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려다가 그만 사나가 베껴 쓴 종이를 계속 들여다보고 말았다. 작은데 몰래 써서 크게 옮겼는지 한 줄 한 줄 외워 옮겼는지 어느 쪽이든 수고로웠을 것이다. 바빴을 사나의 눈, 사나의 입술, 사나의 손가락이 편히 쉬고 있기를. 10명인가? 이 편에 8인 북잡이가 저편에는 10이었다. 그보다 많은 사람에게 맡기면 순번을 짜는 것도 머리 아프고 집중도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짐작되었다. 또한 천의 길이만큼이나 균일함도 평가하기에 소수인 것이 유리할 터였다. 자은은 얼른 10명의 기록을 더해보았다.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이는 없었다. 솜씨 있는 이들을 뽑았으니 적 보기에도 격차가 크지는 않을 터였다. 치밀하게 계산해볼 필요가 있었다. 아침 일찍 도훈을 깨워 종이를 내밀었다. 별 설명 없이도 도훈은 바로 내용을 이해했다. 몇 명을 줄여야 해? 아직 잠긴 목소리로 물어왔다. 동생의 명민함에 자은은 마음에 들었다. 셋을 줄일지 다섯을 줄일지 네가 셈이 보아. 나에게 맡겨도 돼? 산악은 너의 영역이잖니. 배틀을 부순 자는 지금껏 몸을 사리고 있다가 역전을 노리려 할지 모른다. 방해를 위한 파괴는 큰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도록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있다가 이제 마음 놓고 제 실력을 보이려는 심산일지 알 수 없었다. 그 정도 위험한 짓을 저지르며 눈에 띄게 선두를 잡지는 않았을 거야. 남은 날짜와 따라잡을 수 있는 양을 셈해보고 승산이 있는 이들을 줄여줘. 네가 줄인 대로 내가 더 알아볼게. 도은이 자기 방에 가서 산악책을 꺼내왔다. 산악책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물건이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한 이만이 그 안의 계산법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다. 나와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신기했는데 자은은 잘 연결시킬 수가 없었다. 그에 반해 도은은 이미 책에 어디를 찾아보면 될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귀하게 다룬 티가 나는 책을 몇 번 넘기더니 찾던 쪽을 찾았다. 8월 14일까지는 열흘 남짓. 지금까지의 분량에 대해 제 실력을 다 발휘한다고 했을 때 몇 명에게 승산이 있을까? 자은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 최대로 짤 수 있는 양은 양편으로 가장 빠르게 짜는 일을 기준으로 삼고 꾀를 써서 순번을 한두 번 더 맡으려나? 아니, 도철 부위는 평할 때 그런 부분은 제외하실 거야. 승산이 있는 사람만이 배틀을 부술 이유가 있었다. 애를 써봐야 중간쯤 갈 사람이 저지를 이릴 수는 없었다. 자은은 도은이 즐겨 쓰는 산가지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두 번 더 확인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넷. 도은이 답을 주었다. 넷. 다른 녀석은 승산이 없어. 의심받지 않기 위해 손을 늦췄다 해도 이 정도로 늦추지는 않았을 거야. 자은은 도은에게 그렇게 고른 넷의 이름을 목간에 쓰게 했다. 그래. 너는 이제 가서 이기는데 가진 걸 다 하여라. 필요하면 또 부를 테니. 누가 버린 일인지 알아낼 수 있겠어? 알아내야지. 내년의 대회를 위해서. 자은은 늦잠을 자는 식객을 깨우러 갔다. 나도 산악이라면 좀 하는데. 첫 번째 여자의 집을 거리를 두고 맴돌며 인곤이 아쉽다는 듯 말했다. 그늘에서 머리 쓰는 일은 맡기지 않고 땡볕에서 땀 흘리는 일만 하라 그러니 어째 약간 서운하긴 하군. 인곤이 말을 그렇게 해도 진심은 아님을 자은은 알았다. 도은에게 힘을 보탤 기회를 준 것이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것도. 인곤은 그저 사시사철 자은과 장난을 치고 싶은 것뿐이었다. 이번 일이 잘 끝나면 자네에게 보답을 하지. 뭘로 보답을 할 텐가? 뭘 원하나? 공방을 차려줄 텐가? 금성 한가운데 크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인곤이었다. 웃음기를 누르고 도전적으로 자은 쪽을 쳐다보았다. 그건 무리겠어. 자넨 너무 뛰어나서 월성에서 금세 데려가 버릴 테니. 칭찬을 하는 듯 요구를 흘려버렸다. 인곤이 칫! 하고 입소리를 내더니 참아왔던 웃음을 터뜨렸다. 농은 그만두고 저 집을 살피기로 하지. 장은은 열흘 안에 내 여자 중 누가 간절히 금전에 모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중에 또 누가 어떻게 배틀을 부술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길쌈 대회가 끝나면 여자들은 원래대로 집안으로 숨겨질 테고,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기 십상일터였다. 다음 여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곪은 채로 둘 수는 없었다. 염을 품고는 좋아하는 일도 좋아할 수 없고 아끼는 이도 아낄 수 없었다. 처음엔 도훈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장은의 염려는 어느새 육부 여자들 전체에게로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첫 번째 여자는 형지라는 이름의 막 쉰을 넘긴 이로 여섯 자식의 손주도 여럿 있어서 주변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했다. 둥근 몸에 비해 손이 작은 편이라 진정 실력자인지 못 믿어 보였는데, 그 손으로 평생 쉬지 않고 집안 식구를 먹여 살렸다니 크기로 평가할 일이 아니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런 사람이 무엇하러 막 편해질 나이에 금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나 의문스러웠지만 곧 형지의 지아비가 성질이 폐악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 집구석에를 안 입고 배 좀 짤 줄 안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녀? 물도 길어놓지 않고 내가 목이 타든 말든 쏘다니라고, 응? 귀부인들이 그렇게 알아던? 자식들도 다 분가했으니 지겨운 지아비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수 있겠군. 인곤이 목관을 꺼내들고 형지의 이름 앞에 가 하고 적어 넣었다.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그쯤 해두고 다음 여자로 넘어갔다. 두 번째 여자. 보혜는 막 열넷을 넘긴 나이인데도 형지에 뒤처지지 않는 양의 배를 짜냈다. 굉정한 솜씨가 아닐 수 없었다. 보혜에 대해 알아보자마자 곧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상대가 환갑이 넘는 남자였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차은이라도 혼사를 파하고 금전으로 들어 죽기 직전까지 배를 짜고 싶을 터였다. 간절하기로 치면 이쪽이겠어. 그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세 번째 여자는 동시에 천 가게에서 일하는 직녀로, 이름은 명화였다. 가게와 공방의 소유자가 성격이 팍팍하기로 유명한 오래된 가문의 일원이라 길쌈대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은 걸 도철 부인이 수완 좋게 데려 나왔다고 했다. 덕분에 명화는 두 곳에서 배틀에 앉았다. 대회를 위해 시간을 비웠고 자기 순번을 기다릴 때는 공방일도 쉬지 않았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 내내 피곤한 얼굴이어서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도철 부인을 따라 금전으로 가고 싶은지 간파하기 어려웠다. 시장에서 만들어 팔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어 한층 어렵고 귀한 걸 만들어 보고 싶을 수는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보았지만 짐작은 짐작일 뿐이었다. 늘 배틀에 앉아 있는지 걸음걸이가 후들후들해 보이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표정이 읽히지 않는 파리한 얼굴은 몰래 큰일을 저지른 후의 얼굴인지도 몰랐다. 네 번째 여자 연녀는 효녀로 유명했다. 바느질 일감을 받아 병들어 자리에 누운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맡은 일을 잘 해내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배짜기는 해본 적 없었으나 이번에 배우더니 몇 번이나 해온 사람들 못지않게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효녀이기만 하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겠지만 수염도 안 난 낭도부터 근처에 사는 태하찬까지 연년을 첩으로 드리려 했던 모양이다. 음심에 더해 효녀를 구해 보살핀다는 명분까지 얻고 싶은 자들이 줄을 이었고 어린 나이부터 수차례 거절을 하며 이제 서른에 다다랐는데 포기 못한 구애자들이 아직도 있다고 했다. 억지로 자루에 넣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해야 하나? 밤마다 문에 굵은 막대를 개어놓은 채 잔다는군. 깊이 잠겨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변에 털어놓았다 해. 내 성에서 살 수 있다면 보호받기 좋을 테니 도철 부인이 내건 자리가 솔깃했겠소. 내 여자의 삶을 살피면 누가 저지른 짓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명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금전의 자리를 원할 만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데 답은 절로 드러나지 않고 차은의 머리가 뜨거워졌다. 더는 못 견디겠어. 차은이 긴 머리를 들어올려 목덜미로 바람이 들게 했다. 더위 때문에 붉어진 눈밑과 입술이 이태로워 보였다. 인근이 흘금 보았다가 눈을 돌렸다. 집이 곳이야. 내일은 안에서 쉬는 게 어떻겠나? 쉬다 보면 우리가 놓친 게 떠오를지도 모르고. 아니야. 집까지도 못 가겠어. 인내심을 잃은 장은이 그대로 뚝을 걸어 내려가더니 신발을 풀 속에 둔 채 첨벙첨벙 내려 들어갔다. 신발을 가지런히 둔 것도 아니고 공중에 차듯 벗어서 엉망으로 나동그라졌다. 자은은 적당한 지점을 찾는 듯 하더니 그대로 물속에 앉아버렸다. 인구는 말을 잇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옷이 젖어 나오는 게 문제였다. 자네도 들어오지 않겠나? 아, 차다, 차. 겨우 살겠어. 둥근 돌에 기대어 허리미까지 물에 잠긴 채 자은이 인군을 불렀다. 인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이 가까워지니 달은 또 어찌나 밝은지. 인군은 대답 대신 옷을 벗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은에게 빌려줘야 할 것이다. 인군도 첨벙첨벙 물로 걸어 들어갔다. 자은이 고른 곳은 앉아있기 딱 좋았다. 이른 시간이었다면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이었다. 아! 인고는 벽에처럼 완벽한 돌에 머리를 얹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라도 있을 수 있겠어. 그 말에 자은은 웃었다. 해골이 되어서도 변할 것이야. 차고 맑은 물에 조금씩 조금씩 식혀 사라지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게으치 않으며 눈 감고 세월을 흘려보낸다. 그보다 더 감미로운 일은 없겠군. 자은이 웃으면서 손으로 물을 떠 얼굴을 씻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씻었다. 그 몸짓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것 같아 인구는 애잔해지고 말았다. 자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게으치 않고 세월을 흘려보내는 모습은 도저히 그리울 수 없었다. 타고나길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다른 삶을 꿈꿀 수는 있겠거니 오늘 밤은 위로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쯤에는 답을 알아내 도은과 소판부인과 그 편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네. 알아. 놓친 게 무엇이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확인하지 않은 것 교까지가 있나?
1: 처음부터라도 거듭 짚어보자고.
0: 그 말에 차은이 번쩍 눈을 떴다. 눈 안에 형형이 빛이 보였다.
1: 처음으로?
0: 더운 계절에 약간의 쓸모가 덜한 차은이 드디어 본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래, 지금이라면 참외와 포도를 가져다 둔 사람은 누구였을지 처음과 달리 찾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며 자은이 몸을 일으켜서 인군도 함께 일어났다. 자은은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을 이어지는 말로 검토했다. 생각과 말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 보였다. 저편의 여자가 이 편의 배틀방에 드나들 수는 없어. 사나님은 도운과 잠시 함께 앉은 것만으로도 육부 여자들의 시선이 몰릴까 걱정했지. 새벽이든 밤이든 저편 여자가 소판부인 댁에 몰래 숨어드는 것은 불가능해. 게다가 소판댁은 늘 구려 유민의 암살자를 대비하고 있어 문지기들이 있잖아. 저편의 누군가가 이 편에 가까운 일을 움직였다고 봐야 해. 참외와 포도를 미끼 삼아 방을 비우고 배틀을 부수다니. 누가 자기 일도 아닌데 크게 잘못될 각오를 하고 그리 해주었을까?
1: 혈족? 아무래도 혈족이겠지?
0: 인고는 물음에 물을 털던 차은이 순간 말을 멈추었다. 그래, 돈을 위해서라면 나도 상황에 따라 뱉을 정도는 부수었을지도. 나라면 그보다 다른 방법으로 그 사태를 벗어나려 했겠지만 각자 처한 형편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니. 자네에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어긋난 일도 하게 만들 만한 이가? 자은이 기대하며 묻는 것 같아. 인고는 바로 떠오른 답을 전하지 않고 말을 돌렸다. 그런 이가 있는 자가 부러움을 살 자인지 없는 자가 두려움을 살 자인지 모르겠네. 옷을 입은 채 물을 짜는 것은 한계가 있어 두 사람이 집으로 걸어온 길에는 진한 발자국이 남았지만 밤이 지원일 것이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의 FM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시고 아름다운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배낭녀 이다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Watching my mansion burn to ash while I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여 걷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특히 잘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길을 따라 펼쳐진 다양한 풍경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며 만개한 꽃들과 향기 덕분에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또한 산책로 곳곳에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쉬어가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사시는 주변에 이런 산책로는 다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라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신성, 사랑의 금메달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조혜영 가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 가옥은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변형된 모습의 문간채만 잔존해 있습니다. 안채가 1918년, 별채가 1922년 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채와 사랑채 두 건물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으며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고, 안채는 남쪽을 보고 있으며 별채는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안채는 기역자형 평면에 누마루가 더해진 을자형 건물이며, 후원의 별채는 일본식 2층 건물로 외관은 정면 4칸에 측면 2칸입니다. 별채 내부는 외부 기둥 열과 상관없이 기둥을 세워 방과 마루를 한 칸씩 구획하였으며, 쥐의 天마루를 돌렸고, 안채와 별채 사이에는 두 공간을 구분하는 십장생 벽돌 꽃담이 있는데, 경복궁 대조전 뒷뜰에 굴뚝 꽃담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며, 안채 옆에는 문간채가 있고, 문간채는 대청, 방, 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한나 삼부잣집에 해당되는 조혜영 가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장혜리 추억의 발라드, 최우선 인생 역전, 이미영 인생은 아름다워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황찬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황찬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이고 싶은 황찬희이고요. 오늘 이 시간 제 음악과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더 해서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지금 콘텐츠 쇼에 제가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황찬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오, 황탄 씨 노래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0: 네네.
1: 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으시던데.
0: 아, 네.
1: 어떻게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만든 건가요?
0: 아, 저는 조금 타고난 것도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1: 네.
0: 타고난 거는 그래도 한 60% 정도는, 네. 나머지 40%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습으로,
1: 네.
0: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네.
1: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0: 아, 제가 20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정말 좋아하기는 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 근데 군산에서 21살 때 정도 벚꽃가요제를 1회를 했었습니다.
1: 아, 21살 때요?
0: 네네.
1: 오.
0: 한 20 몇 년 전, 지금. 나이가, 네. 밝혀지니까 20몇 년 전인데요. 네. 제가 그때 수상을 하면서,
1: 네.
0: 그때 제가 은상인지 뭐 금상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수상을 하면서 아, 초대 가수분들을 보고,
1: 네.
0: 아, 참가자로 말고 초대 가수로 좀 나가보고 싶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1: 아, 와.
0: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조금 더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겠네요. 그때 나이가,
0: 그때 제가 21살 때였어요.
1: 21살이요?
0: 네네.
1: 와, 한 두어 번 물어봐야 하는데. 21살?
0: 네, 21살 때입니다.
1: 그러시구나.
0: 네.
1: 그때 진짜 아까 그 타고난 가창력이 있으셨나 봐요.
0: 그때도 뭐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실. 그 어렸을 때도.
1: 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잘한다고 해야지, 그냥.
0: 아니, 잘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1: 네,
0: 네. 네, 그 주변에서 보면은 노래를 그래도 좀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1: 오.
0: 그래서 거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를 출전을 했거든요.
1: 오.
0: 제 인생 첫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0: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거는.
1: 아, 그때, 네. 그 계기로 해서.
0: 네네.
1: 가수로 가야겠다?
0: 네, 그 초대 가수분들 보고.
1: 아.
0: 참가자 말고 초대 가수로 서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1: 아. 꿈을 꾸다가.
0: 네.
1: 어떻게 해서, 아,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를 해야겠다 하신 거예요?
0: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1: 아, 20몇 년?
0: 네, 20몇 년이 흘렀는데, 노래를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계기나 이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
1: 네.
0: 그냥 무조건 그냥 노래만 뭐, 부르고 다니고 뭐, 이게, 노래방, 뭐, 그냥 집에서 뭐, 부르는 정도.
1: 네.
0: 이랬고, 뭐, 어떤, 정식적인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40줄이 이제 넘어서면서.
1: 네, 이제 나이가 슬슬 나오네요.
0: 네. 네. 제가 40줄이 넘어가면서.
1: 네.
0: 이 노래의 진짜 맛을 좀 알았다고 할까요?
1: 아,
0: 네네.
1: 삶에서 묻어나오는.
0: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인생과 노래와. 네. 비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구만요.
0: 네, 네. 그런 좀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1: 네.
0: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 노래를 40 넘어서 제가 이제 좀 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오, 네. 그러시구나.
0: 네.
1: 주위 사람들 그때 이렇게 좀 관계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0: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1: 네.
0: 주부가요 열창에 나가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주부가요 열창에 나가.
1: 네. 아, 노래를 하기 위해서?
0: 네. 노래를 하려면 주부가요 열창 예전에.
1: 결혼을 해야 한다고?
0: 네. 오디션 프로가 많이 없었어요. 저 이제 그 20살 이럴 때는.
1: 그렇죠.
0: 많이 없었어서 주부가요 열창을 나가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거기 나가라. 막 뭐 주변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가요제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1: 아, 그랬어요?
0: 네네.
1: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0: 네.
1: 살다가 참, 주부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한다는 소리를 나 처음 들어보네, 살다.
0: 제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와, 그 정도로 노래를 주위 사람들이 잘하고, 네.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0: 네네네, 그래요. 맞아요.
1: 오, 음반 내가 딱 이렇게 갖다 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0: 너는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1: 아, 너는 그렇게,
0: 네.
1: 결국. 와.
0: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오, 이제 제 길로 가는구나.
0: 네, 네, 네.
1: 아, 제 길로 와보니까 어때요?
0: 아, 제가 진짜 가수가 됐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꿈이었는데
1: 네.
0: 그 꿈을 이제 거의 제가 40줄에 이제 이뤘어요. 사실 네. 진짜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1: 네.
0: 제 이름으로 노래 하나를 꼭 내고 싶다. 그래야 나는 가수가 되겠다.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는데
1: 네.
0: 정말 그 꿈을 실현을 하고 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1: 더 어려워요?
0: 네.
1: 어떤 게 어려워요?
0: 이 노래를 정말 잘 불러야
1: 네.
0: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되고 이 감정 전달이 잘 돼야 정말 노래를 잘한다, 잘하는 가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심에
1: 네.
0: 제가 이제 주부로 집에서는 주부로 살면서 노래 연습을 하려고 아이들도 약간 뒷전으로 놓기도 하고
1: 네.
0: 뭐 노래 연습한다고 연습실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든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1: 네.
0: 너무 이제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잘 불러야 되겠다 뭐 이런 무거운 그런 짐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요.
1: 책임감?
0: 네네 맞아요.
1: 나는 이제 끝나니까. 정말 초대 가수니까.
0: 아 맞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1: 예.
0: 아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1: 네.
0: 더 연습을 가수가 되기 전보다 어쨌든 더 많이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오, 네. 훌륭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제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실을 매일매일 가니까요.
1: 매일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0: 제가 이제 목이 가능한 한 블루고는 있지만
1: 네.
0: 한 2시간 정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빼고.
1: 아, 주말 빼고.
0: 네네네.
1: 어떻게 뭐 이렇게 연습실에서
0: 네, 연습실에서 매일 연습을
1: 뭐 개인 연습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면
0: 개인 연습실까지는 아니고요.
1: 네.
0: 그 군산에 단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습실이
1: 네.
0: 있어요.
1: 네, 네. 아, 네. 좋죠.
0: 그런 연습실에서
1: 네.
0: 제가 한 2시간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1: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전 네. 오후
0: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죽죠. 이제 네.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1: 오후에 하시는
0: 거예요? 오후에만 2시간 정도?
1: 아, 오후에 2시간?
0: 네, 네.
1: 점심 드시고?
0: 네, 그렇죠.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네.
1: 아니, 아까 요거 오시면서 노래 자르려고 점심 안 드셨다는데.
0: 네.
1: 거기서는 점심 드시고 오셔야 돼?
0: 아, 점심을 먹어야. 점심을 먹고 한 4시, 5시 정도에 제가 연습 시간이 그 시간이어서.
1: 아.
0: 또 당이 떨어져요. 또 너무 안 먹으면은.
1: 아.
0: 그래서 좀 먹고.
1: 예.
0: 소화 좀 시키고 5시 정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때가 가장 컨디션이 좀 좋은 때.
0: 네, 네, 네. 맞아요.
1: 네. 네. 여러 가지로.
0: 네, 네.
1: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0: 네.
1: 노래를 한 곡 듣고
0: 네네.
1: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황찬희 씨의 곡 군산항 브루스 들어보겠습니다.

0: 황찬희 씨의 곡 군산항 불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황찬희 가수는 군산시민예술단 소속으로 활동하시면서 JTB 와고락을 시장과제 연말결선 최우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이야기 이해가겠습니다. 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1: 네.
0: 이렇게 파워풀하게 노래하시면
1: 네.
0: 관중이 어때요? 반응이?
1: 아,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이 제 이제 목소리 자체가 네.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0: 네.
1: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부담 왜 부담스럽대요?
1: 제가 이제 이 성량이 좀 목소리가 이제 파워풀하게 좀 크게 네. 이제 네. 하다 보니
0: 어르신들 놀래나?
1: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네. 호불호가 있는 목소리여서
0: 네.
1: 제가 이제 어쨌든 음악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이게 크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저는 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파워풀한 노래를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부르고 있어요. 많이 놀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네. 갑자기 막 조용히 오셔가지고 파워풀하게 막 나가니까.
1: 네네.
0: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본인은 어때요? 생각에?
1: 제 생각에는
0: 네.
1: 가수는 여러 가지 많은 장르의 음악을 많이 접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0: 네.
1: 그래서 전통 트롯이나 이런 뭐 제가 좀 선호하는 이런 락, 요즘에 락 그 네. 버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락 버전의 이제 음악이라든지 락 발라드, 락 트롯
0: 네.
1: 이런 종류의 노래를 꾸준히 돌아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아, 트롯도 하시고
1: 네네.
0: 락 쪽도 하시고
1: 네네.
0: 오, 같이 어떻게 보면 몸을 계속 트레이닝 하시네요.
1: 네, 많이 혹사를 시키고 있어요.
0: 예,
1: 네,
0: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때요? 가보면은 락하고
1: 네.
0: 트로트 하면 어떤 게 좀 우리말로 그냥 먹히는 것 같아요? 관중들한테.
1: 제가 이 약간 장점이
0: 네.
1: 이 목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요.
0: 네.
1: 그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어쨌든 제가 부르는 음악을 소통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빠른 노래, 조용한 네. 노래 모두 다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0: 오~ 자신감이 갑자기.
1: 아니 거의 네, 네.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0: 네, 네.
1: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0: 네, 네.
1: 조용한 노래를 해서 전통 트롯을 부르면
0: 네.
1: 나이 이제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0: 네, 네.
1: 또 락 트롯을 많이 해서 부르면은
0: 네.
1: 또 젊은 층분들이 또 많이 호응을 해주세요.
0: 네.
1: 그래서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0: 반반.
1: 네.
0: 다 잡았네 그러면.
1: 네. 그래서
0: 행사마다.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선곡도 약간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네. 네. 오, 오늘 치맥이다 축제다 하면
1: 네.
0: 락으로 가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실만 나게.
1: 그 행사 분위기에 맞게 네. 많이 이제 하는 편이에요. 네.
0: 효잔치다 하면 트롯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오, 완전 전략으로.
1: 네.
0: 오,
1: 네,
0: 그러시구나.
1: 좀 필요합니다.
0: 네, 네.
1: 네.
0: 오, 그죠?
1: 네, 네.
0: 오, 그러시구나.
1: 네.
0: 어때요? 그, 와그락을,
1: 네.
0: 시당 가야지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노래도 하셨잖아요.
1: 네, 네.
0: 다니시고, 막상 최우수상 받고,
1: 네.
0: 음반 그때 내신 거잖아요.
1: 그때 낸 거는 아니고요.
0: 전에 냈었어요?
1: 아니요. 그 후에죠.
0: 그 후에?
1: 네, 네.
0: 어떤 계기로요?
1: 제가 음반을 내고는 와그락을 시장가요제를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0: 그죠.
1: 제가 가요제를 다닐 때,
0: 예.
1: 그냥 전국으로 가요제를 많이 다녔어요.
0: 네.
1: 다니면서 군산에서 와그락을 시장가요제를 하는데,
0: 예.
1: 아, 저기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군산에서 하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많은 그 시장가요제가 있었지만, 가요제를 다니면서 중간에, 그래, 여기 한번 나가보자 해서 제가 거기를 제가 그냥 나가서 우연치 않게 이제 부르게 됐어요.
0: 네.
1: 네네.
0: 오일차게 군산에서?
1: 네, 군산에서 했는데,
0: 네.
1: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을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연말 결선을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0: 네.
1: 제가 이제 연말 결선에 나갔고,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0: 네, 연말 결산에 1등하기 힘든데요.
1: 아, 좀 쉽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0: 네.
1: 제가 저는 아, 나 무조건 1등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0: 네.
1: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네. 타고나시기는 하셨나봐.
1: 제가 약간 그런 끼가 좀 있지 않을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모든 가수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0: 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1: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요.
0: 네.
1: 이 모든 사람들과 약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음악적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많이 가수가 되고 나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0: 네.
1: 가장 큰 행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어쨌든 모든 이 팬들 분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게
0: 네.
1: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네, 소통하면서.
1: 네, 네. 네.
0: 그러면 황찬희 씨가 가수로서 네. 정말 나의 가수로서 나의 큰,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
1: 제 장점은
0: 네.
1: 글쎄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로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장점을 네. 얘기하기에는 저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0: 네.
1: 아직 이제 음반을 낸 게 제가 작년 12월이거든요.
0: 네.
1: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나 마찬가지인데
0: 네.
1: 제가 장점을 제가 얘기를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오.
1: 근데 제가 모든 분들께서 해주실 때는 가지고 있는 목소리와
0: 네.
1: 제 감정을 뭐 표현을 해줘서 위로를 하는 게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0: 시원하게 노래를 해서 그런가요?
1: 그 시원한 부분과 함께
0: 네.
1: 이제 전달할 때 제가 전달 방식이 그 분들이 들었을 때 많이 와닿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0: 네.
1: 조금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연습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아, 좋습니다. 앞으로 황찬 씨가 네. 가장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다면?
1: 아, 제가 가요제를 많이 다녔잖아요.
0: 네.
1: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은
0: 네.
1: 제 이름으로 가요제를 만들고 싶어요.
0: 아.
1: 가요제를 열고 싶죠.
0: 하도 그쪽이 많이 해보셔가지고.
1: 네네. 네. 많이 이제 그 작곡가님들이나 가수님들 이름으로 나온 가요제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으면
0: 네.
1: 조금 더 경험이 많이 생기면 제가 제 이름으로 가요제를 만들어서
0: 네.
1: 그 모든 이제 제가 꿈을 꿨던 가수의 꿈을 꿨던 그 무대를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그 무대를 만들어서
0: 네.
1: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어요.
0: 와, 황찬희 씨 네.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1: 황찬희 가요제.
0: 야, 황찬희
1: 전국 가요제.
0: 전국 가요제.
1: 네.
0: 전국 꼭 들어가야겠네.
1: 네, 전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0: 와.
1: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어쨌든 그냥 꿈으로.
0: 아니, 꿈이 있어야 또 가니까 그쪽을.
1: 그렇죠. 네, 제가 네. 무대에서 초대 가수분들 보고
0: 네.
1: 그 꿈을 가수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0: 네.
1: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 꿈 이제 목표를 가지고 네.
0: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그때 구경 좀 갈게요.
1: 아, 제가 초대 가수로
0: 모셔야 초대 가수로?
1: 아, 그럼요. 초대 가수로 모셔야죠.
0: 꿈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나이 먹으면 못 가겠어. 지금.
1: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황찬희 씨나 저나 지금. 네, 네. 지금 나이도 생각해야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쯤에서 황찬희 씨의 두 번째 선곡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들어보겠습니다.

0: 황찬희 씨의 목소리로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 황찬희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1: 아, 지금 제 최대의 관심사는 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 제가 네. 옆에 듣고 있는데 네. 부럽네요. 대단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나 그런 분이 아, 너무 와다.
1: 네네.
0: 네. 네. 그럼 저도 매일 이렇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동지를 만난 것 같아.
1: 네. 저도, 네. 연습을 하면서요. 네. 많이 느끼는 거지만.
0: 네.
1: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멋지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네, 내가 항상 그게 저는 박혀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거기 다 들어있어요.
1: 네네.
0: 요즘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심사는 오로지 연습.
1: 아, 네.
0: 맞습니다. 뭐지 않은 것 같아요.
1: 어떤 게?
0: 전국.
1: 아, 전국 가요제요?
0: 네.
1: 황찬희 전국 가요제.
0: 뭐지 않은 것 같아.
1: 네네.
0: 그렇게 노력하시면.
1: 네네.
0: 꿈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1: 네, 네. 그 꿈을 위해서 저는 항상 달려가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황찬희 씨가 지금 오시면서.
1: 네.
0: 하시는 일이.
1: 네.
0: 뭐, 어떤.
1: 아, 저는 지금. 네. 제 원래, 뭐 본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네. 본업은 원래 제가 무속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아, 무속인요?
1: 네네.
0: 아, 그래요? 끝나고 저 좀 어떻게 좀 한번 봅시다.
1: 아, 저, 예, 복비 주시면 제가
0: 네, 알겠습니다.
1: 따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0: 아이고, 그래요? 아, 네. 아유, 그러시구나. 예. 네. 아니, 복비 전에 뭐 샘플로 어떻게 저 어떻게 헛개비 잘 될 것 같아요? 샘플로?
1: 샘플로?
0: 예, 네, 여러 가지 물어봐야 하는데 복비 달아올까 봐.
1: 네네. 제가 원래 그런 네.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0: 네.
1: 그런데 네. 제가 다 모든 분들한테
0: 네, 네.
1: 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0: 네.
1: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지
0: 네.
1: 정말 진심으로 꽂아서 얘기를 하면
0: 네.
1: 정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아, 저는 상처 안 받아. 이미 많이 받아가지고. 네. 네. 이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는 질렸어.
1: 네.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응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갈수록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0: 네. 굳이 피해가시는군요. 네. 아, 나 고민해봐야겠네. 오늘 가면서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네?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0: 또 색다른 또 모습을 알게 됐네요.
1: 네.
0: 네. 황찬희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인가요?
1: 제 인생곡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0: 네.
1: 인생곡이면 하나여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조금 힘들 때는 이 노래가 와닿고 조금 기분이 좋으면 또 이 노래가 와닿고
0: 네.
1: 또 저녁에 그 비 오는 날 막걸리 파전 딱 한 잔 먹으면 또 이 노래가 또 땡기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요.
0: 네, 네.
1: 네, 그래서 인생곡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0: 네.
1: 제가 어쨌든 제 인생곡은 군산항 브루스가 되지 않을까.
0: 네.
1: 제가 가수가

0: 딱 되자 할수 있는 이 가수의 역량을 모든 걸 보여주자 해서 쏟았던 노래가 제첫 곡, 인생 첫 곡이니까 군산항 브루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이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라조 가수님의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가사가 많이 와닿아가지고. 예, 인생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그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기회 되면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네. 추천 받았습니다.
0: 네네.
1: 아, 좋습니다. 아,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네.
1: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0: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나와 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첫 라디오 출연이어가지고 많이 뭐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무대 외에 또 다른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라디오 방송이.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하나도 안 떠신 것 같아, 근데.
0: 아, 사실 속에서는 지금 발까지 떨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발가락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1: 어떻게,
0: 네.
1: 저기, 제가 써먹는 멘트 다 쓰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주로 써먹는
0: 그래요?
1: 멘트에,
0: 그래요?
1: 계속 바뀌는 것도 그렇고 맞는 게
0: 네.
1: 공통점이 좀 많아요.
0: 나중에 황찬이 가요제를 열으려면은 이 많이 연습도 하고 연변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네.
1: 그러시구나.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제가 처음이라 또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직접 제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이야기와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좋은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여러분 곁에서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또, 제가 많이 연습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황찬희 씨도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찬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황찬희 씨의 목소리로 류원정의 머나먼 고향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황찬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검은 밤하늘 위에는 이름을 아는 별, 처음 만나는 별, 저마다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자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이 세 별자리는 여름철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이자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견우와 직녀 이야기. 견우별은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 직녀별은 검은고자리의 베가입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빛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은 저마다의 빛으로 밤하늘을 밝히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낭만무지개와 함께 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와 음악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별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7월의 밤하늘을 닮은 음악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며 낭만무지개 시작합니다.